파일 하정 동신 체니 도모 범을 지긴스 데데니 달등 다른 거 냥가인 디 희킨 태부요 그 다른 거 소아라 디 어진 거 다른 거 셈칼라스과 망부즈게 더 희킨 하정 체부 태부고 더 희킨 거 사스마야 더 희킨 태부고 요슬라스과 단 데 요슬링이나 갑다 마이 지그트링이나 다른 거 후일고 가시고라 가르선데랑 후지아르다 아프등 드니 후지아그 머게 태부노그 희킨 후일고 Talaskwama was a Kavdai Dali, Terangalem Sunday and Jigger Sonar. Terangalem Sundayina, Gavzon Amjiki Cheshland, Zendon Somdrishinian, Lemson Dagasomdring Anchor was Argata, Hitan, Tarkilwa, Shigalu, Shakib Tarkilwa, Hunter Seranton Sonomer and Shinigan, Lesnar Jimmy Nala, Masu Yang Kernjelta demo.

0: 통티 용리에 담스러랑가
1: 제딩게 냥칸한지 통디 담스러랑가 시비 잠비낭데 람리브르테니 종식은 페이지 쓰신 시바데 지셜
2: 다듬비 인도라르우 모르징기 칸디 쇼피 므그바 다동 예메낭 아니 동수 감수 땡저르 산시네 용위 일거와 정미 디군제급 슬롱 잠부시크 크트 탕칸 땅 산듬 제점아 터진데 미 실라식 리라 주니 골름 제니 갈르 츠그자 칸가 쇼스줄 데네 정미 모초가 땅한테 땡저르 데비 니네 저와리 츠그자 통살지 코무 따슈니 느그츠 게치시 코미셰지르 중치르제 어르성등 카제니 리슴 랑슝 컴체미 트웨데 선버르셰제네 일흑구르제 시토비 영득지그레세르
1: 덴진간 크루와 리청분게 카브르 할름 참체뇽메 머리기 강화 동화의 문제 네츠는 대진 요바등 멍가시게 시드르 강쿠르즈웬비 람팅 대진 요 베징게 이코라시게 남킨 통제 가르총 통대비 강화식 됨지요 시 리청분게 카프르라 동다데 즘단 니샤지 니비 잔쿠르지게 강바 창만 딤차르요세쇼 가든리 일츠비 초능기 강데 루절근홀라 키 종커드 소은른 큰시마 특비 값스 다타다위 용부지게 요바 예랑 코르뇽메 리청분게 로지네 도리 이쿠른 펜드브게 디즈히리 초생 오르그랑 중클은 도라존은 총원상은 친게 대화 지기당 고르 지기 길멍지게 땡금 이고르 차거든 그 난극은 참치히 임비 잔입샤나 이고르 돈궁 펜섬 조강 강저당 조롱 캬글롱 자탕 너글 란사지 이제 지기든데 요버든 도긴 토르근 그 아랑숑지 중당 아망슬르그니게 냥디당 냥질 지니르지게 남바식다 잡요
2: 니통 주지 로런 도라중데 토동버 일코르위 가정 사야 시글리겐 더싱 도라시비 년적 하정치와 등 점모 마리그 민지 중 캐지 니나 시글라 일코르와 마통 처지가 동언이 내는시요 리창분은 로더 일코르 리구 디처 신큰 인상 바보 중대 견전 큰시 등 전부 망디 니나르 큰와 청마 경요 로데처럼 점모 마리그 민답제 데모 청미 아랑 침제 고란 존캉데 진니 시그치그낭데 멍멍비 긍요 도라 종근 존캉당 솔런준 캉 갑흐릉 아자당 소르기 워 페지 심바당 녀츠 츠지 그똥 찌글리가요 니똥 저르그 로르 종용 지 일코르와 마탕 사야니 임범마 젤 네른 시바당 일코르 제 쇼디 용부 고르 테름부 마치기당 똥시르 섬리가요
1: 원정 드진제 차르 제비 야르드 나튼느링가 카르거르 돈진요 도라종거르니 리츠르 이코라 장조가 냔친주가 주장 훈리링가 제질 루진원거 도리 이코르나 모위 차니샤나 지중 클람비 이코르식 인상 이코르와 도일 통화등 자취제 남바 치킹 임바 통치게 용지 양치르 이코르시츠 할메파지게 남바니요 대리장의 늑희흐는 니통 조브질링 아지스 도라 종콩세차비 야르마 니시치가 스마치기디 시수셰비티스레브캉 람니 마뉴므르텐 예쿠르리튼 캉기 마자 촌슨샤질 데르나니네 벨랑게 간수닌 초훈제 고르름 체무 니나르드누와르 제뉴므타당니 딘충랑웅고르위 도리 람튼 나므트 제르와리
2: 펀네닌디제제르 람차바나 ndalajin yang chai song sel ni tong ni resm lo na dola yelkur lergla choni she na chi de hi che ti khu khri zong yong ji yekur wa matang sa ya chi gum ba ma ga tong ti nelin shi ba dang yelkur shug di yong ba go re therm ba ma chi gi dang tong shi ra ni sam ba ti ni tong jer ga lo dang da na yelkur wa sa ya chi gi zam je nyong da shin ba dang yong ba go re tong shi ra chi gi je nyong da shin yo Дэлі жэн мэнэм сэмчэл жэгі сашэгэнэ елэкур лэрэг жэ жэвчэр нэрэдуг шэмбахтэ. Гансу нэ цорхэн вар жэ горлэм чэмбэн жэва ngар жэнэ нэ наян. Уэн жэн елэкур ва мэн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진양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다는 베이징제 디스로 제그니인
2: Kormun orkul alon tinge di toxsarngir.
3: Nyankna ba chitsu demu ina terang na chitsiga da je pechi nyer ge tang wo chiga da den be chi che chiga ja chiga da den be chi che bden yin la za bim ba ri shuni tang di toxsarngir len chan la nyam bir gap sa she.

야, 형님이 나청 지적서 제초 정마 데모이나. 조시 담비 혼조로 문득은 열크크 전에 다영 아초 정마 아초 담마가 노가 히르가 시라 청청 때 전훈 오스클라 롱친지 나청 시비르가 슬 다통 린스능니 란든 좀 다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치노르 소인. 야, 저거 청청서 다영 홈구 솜라니가 디나 저거 청청 청마그 홈구 솜지 탈라 영 아릉릉사나 뽀파라 레비고니 홉구 사르완드 제트르 스브르 자득스가 펜슨 속과즈 예치 예그요 저리라 저번 총총 청막의 희슬 따라 총오르클롱 천지 나총시비가 쓰는 장크르레리가 자다와 등자르바자 바송지의 쇠조그 처츠란 하등 간마지니 처츠트그와라 다송세기오느리라 데나 저번 총총치 디춘드 마누르 마치가 하르진등어초 나총시비가 쓸린 승그 디바가 쓸등 조기 등지르그 참바 중어 긍롱하시기다 당이 아른근 전통 몸벌가 없으시 대나 대릉급자 바성인근아 총시비가 슬 다통린 쓴다기능아 아직은 하르신도 족보 총총출을 디바 가르치그 참바 등 어르비 가르콩그 참바 중어 끊이고 적시유라 대릉급 어르비 가르콩그 참바 중어다기능아 다 마정버르 닌나 끊이지어지니 영 도저총총 멍아즈 토머 릉그 다 포총그 소브식 밤 영나 포총그 도저총총 멍아즈 아름진데 영 정름그 포브식 기와리 대등 접신데 도저총총 멍보식이 포급 사라시 흐도능라 아레비고니 서고가 대비 대릉그 르베카르콩그 잠바 정원다그능아 아직 영 포총 포마 사르르므기다 땅이 홍구 좀브르 쇼강덕니 자득등 냠죽샤기세니 알랑시 총어시그 땅클리다등이 니타니 영 초로어그랑 쇼클리 신해종 호카마르그 자들 톱총그 근슈드 톱수 알간나 저거든 나자 되는 게 다통스글마 단진시다등이 주보 총총처를 니타그 희샤 통어시그 오트샤샤 근직제인 대한치니 영 대릉그 디바가치크 삼바 총운다기능아 아직그 담질라년조 가나가 주보 총총서 카탈다등이 디바가 리티브 회초리 담노그 자등 아이크 릉물시비 담지지기등 데문 다른 도적 총총 바승 르마그샤노그 어고비야 에라세니 담지지기잉 대릉그 디바가치크 삼바 총운다기능아 고적시율 야, 대나 대른 게 티바가 아직까지 잠바 청운다기 능니 영런 게 땀 하시기 대근 전통은 바암 영나 출렁니지 아 다니치를 르그뇽너그 다시그 회대그 천이 주보 총총처럼 그 회록군용처럼 신도 큰거 주보 총총치 하신데 린슨 다통 큰거 가브릉정

야 다든담지 형님이 조보 총총서 등 조보 총총체 샴든지 파마남바 공리 대릉 럭비 카르쿵그 참바 총문다가 나 아다 톱총 포마 사르브르 먹이다 등이 톰구 좀버 쇼강등니 입자득 등 냠죽샤기 센니 너무 렁지 통통즈 거드시리 렁지 총총즈 거드시다 등이 영아치 초로르그랑 총클 신해종 고카마르 자들로 총그 근출 호수 근 적든 잡을글라 아 다체난 버 니타가 힙샤즈가 통즈 모스세 그저너리라 야 도보 총총 총마그 공그 근 적든 잡을글 카다 통문데 힙샤 통문데 녀명나 아다 호탄 조준디 탈라 아 한메크 호토능 사르바즈 지 에타타 대등 접신데 도보 총총 소그 샴든지 파마남비잉 쇼강턴니 냠적이고니나 쇼강턴니 짜득이고니나 정말 삼마 사위리 중요라 리 잉 로브자리리가 니츠를 먼저와 잉나 로브자총총 그촌니잉 카크르 로브자가 능니 시각도 예고는자 자 카크르 잉 로브자가 능니 시각도 예고는자 뭐가 니츠링 강망망인지리 레타란 더그쇼크 니츠자 더그쇼크 영 드글음 셰차 유비고니 질른셴도 난하진데 아른거 톱자 강인 더그 게르킨데 아다 자티다 땅이 카프자 스카층 강롱거 람니 디쇼가 질른즈가 사우즈게 조다다 하정거 갈르치가

야, 테나 다 봄고 좀조 특제니라 제니 녹으신가 아직이영 린친데니엔그요 나가 침득등 도적충충 소마 사바르감기다 땅이 되는거를 비카르쿵근가 제때 궁그 랑신도 뭐 충충즈 고드기는 데나 다타잉 아주 못다 되는 게 티바가 치크 삼바 정도가 나올 시간대가 아직 그 티바 아르가 리티브 회초세 고노 회초한다는 능니 아자당 가익 랑물세니 담지즈 저버 정청 정말 냠질시야 담질라 년조가 나가 저버 정청 정말게 나와 스톨라 년고 야나 청지 저거 제치 아잔그나 어제차서 쳇거점이나 아히 레토포 총총 참마게 히슬 따라 아잔그나 노르게 스파리점나리라 노르메나 아단흐 메노거쟁게 노르자 아잔그니가 왔나 저와 첨부스 요나리 이나영 노르등 잔흐니지 반친진 대화제식임바 스토요바 마릴 온정 얌찬바식라 죽바 노르가 성급 잔흐등 코성급 가이근 로라니지 코니란 대화 첨부요바 히니 남친데 반친어가나 어가르고등 흑조나 就如果写进去了你是个啦哎呀跟呢如果这个哈经是这边年纪啊咱们来不见的啊咱们呢咋咋个弄个是个吧没个钱都不行哎呀跟个过龙松松哎呀跟个过亚拉这个亚拉这个是大的 아잔기 일러쇼위 무천 돈신 바르그송스 아이긴지 잔글라 초치 무천 돈튼지 있는 돈득 말그바치 식숑송 시티바릴 Danaki. Dangung.

0: ཅུབ ཅུང ཅུང ང ལ གནས བ ཡོར དང ངས ཁྱེད ལ ངོ མཚར ཆེ བའི གཏམ དེ ལ ལང
1: ཅུབ ཅུང ཅུང ང ལ སེམས པ ཡོར དང ངས ཁྱེད རང ཡིད ཧང ཅུབ པའི རྩེ རེར ཁྲལ
0: ང ཚོ མཉམ དུ ན ཆུང ཤེས པའི རྒྱ ཚལ དང འགྲོ
2: Yanachung Chupozo, Chetsi, Matalta, Deringa, Nachung Spear Gatsl, Tatung in Slanian Bergalsi. Yatina, Shining Atsumag, Yamta, Chupochung, Passung, Dumagishan Noga, Ergovi, Rayrasini, Stamjizga, Yamta Jinian Juel.
3: Good Ipi, Gilgantanga, Yanye, we are Topchung So, Chichusama, Demoina. Na, Timchin Zong, Sinyang, Topchunga, Toma, Passung, Dunmayana. Derang it's your Nathan's chilling you, Anathamga, Capsanga, Goga, Irasira. Na, Nazgata, again Muma, or Nyotzga, Silla the Tigata, a Joe Sanga, Starzik, and Jogotzga, Tigata, a little goose young, star, the Kuno, Kurger, Sonsga. 니마즈가다 그거 담무 이 당니어 도즈글랑당이 카르완 자위 송이 어르뜨고가 니 사용달리 어도다 이기 한다노 어르뜨고가 하라 카사치자위 하라 카사 송이요 송즈가 더니 그게 하라 송치디노 얼고가 저도 오늘 차지오 노예가라 저즈가 인즈가 더니 그게 더다 겨우상하다 알근지가 맹인도리 그게 얼마나마디 송이 한근하디 땅에 한튼데 땅에 하만 채나디다 치마우 송즈가 더니 우리다 하게무 마우든가 시가 존으로 망아진즈가 록송즈가 존으로 쳐즈고나 얼고가 에라 다시 뿌땅나다 하랑게 고노 존으로다 송이운조즈가 디츠라랑 아직 말고 됐다니 아게무 마우더니가 시그 시고 있는 창마가 희송스가 아저오가 아게무 마우더니가 얼고가 에라 양츠즈고 노히 다르즈 실르딘디 지즈가 치고가 에라가 강니니니 지 지즈가 다르즈 실르가 다르즈 이수 통가즈니니 지 셰츠가 더니 아저오가 등에 커워는 양면 다르즈 실르 치 귀땅는 지 전부 이달리 스타즈 실럭럭 초당즈가 아자오가 아게모 마오니게 럭 라존 초노즈니 아게모 마오더니가 아제토니 마라홍에 메오즈가 제송즈가 당마 알고게 라게모 마오니게 럭 나오지 타조 아게모 마오더니가 럭 동즈가 안페리 젠크 럭치브지 나라 스타즈 실럭딘 더즈즈 Lukhtung lukhzikna lukhchikni zubsan na zubsal Fchungan makarash tukujur Zi haraknu mahchatgib chirzga Yinga zaga zaga mzokhanga na zuyi Mzorga changmaa lungdang yujagzga ra Shtarza shilaga yang da zizga Mzokhanga

만들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에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진양의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지진질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냠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즉진 젤

0: 다나 베이징지 디슬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갤럭시 익사른기르
3: 냥크남바 체소데모 데릉나 저스티가다데 비치 니르가탕 오스티가다담 비치 쳇츠 자스티가다담 비치 쳇브딘옌라 자펜바리 슈니 제치 산절렌 산라니엄버 갑스시 아리 선전 탈람포이 치 니르딘옌 선전 과지르 멍뜨 고데 안달리 치이 멍데 아리 치시 버지르와 마슬 과자터 타머 니바 톰바 챵득시 닌터 선전 과자터 멍뜨 고지 탈람포이 영치르 쳇지르 카나티 뇨총가 나든 탄니 토타 와르슴다 아리 케징 르그징 요비 아리 니츤디르 마타다 진성 마세서 카나티 총리 카니 이치 니르든닌 데르 시르른담니 카나다 쇼티 아리 뇨총 등 신데 스치 소게 탄니 제르동 중 점버 도능 시물 원칭 안달리 체여멍라 로지 젠종 콩 요비 카나티 마이 디탄다 멍다 구제인서

이런가 침투 야크브 덴적 아윤 한컹거 종이의 레자이 이치 니르드니 단돈 아리 이런가 환줄라 눈 흑자바 등 디 마그뚜노 동덕 랑원흑가 반지 토메바 총요 이런기 아리 환줄 잡콩거 그거도 마람 뿌르시비 샤줄 강롱라 모르글샤 젠세레 닌더 아리 선전 탈롱부이 지송데비 년주르 토 종이베니 링근저비 셰트블라데니 아리 이런라 마그뚜노 글줄베비 점지 촌브르시요 아리 년주르지에 니츨베니 탈롱부이 링근 르근접시오 지정물 원정 멍거 아마가 튀긴 지그 대비 원스제 능슬 저영 통제만 되게 세르

다저비 친니르질린 레바논 전주 당근고 칠바 나이무 카시무이 셰지르 레바논 서중기 레바논 땅에서를 아르지 숙숨지 좀지 진튼 메브르조 진보케 땅요라 진튼디 레바논제 다강라 노치 땅요버마슬 레바논 쇼제 케강라 간송 제영셰 터메서 레바논 전주 땅콩스토게 존뜨가 년친리 콩기 베비 니슬다르나 카시무이 년들 레바논제 제사 Pelu tu lundub sepebi shegu shikatang, stamshe.

1: 地瓦子，那古董地洞他们的残局活着了，我看瓦个，几个年轻人敲动白马格了，苏城给事的土坝，菜人儿吧，俺们嘛吃不了那一个泥巴松子，都不要整子女的，格了就肉去，我那么大了，几个年轻人敲动白马格了，就是了，呀，当啊啊，洞的红的白马格肉个是过了。
0: 能力就是说，那一个把叫的，苏城是工人就是说，水城哇，可能就是说，苏，哦，你的红点，给事儿给就是说，白米能够就是说，给事儿给就是说过了，要么就是说，那个那一个把红点进去，菜人俺们是工的红点，当，苏城是工的城一段的，菜人俺们是工的，特别就是说，等等就工的，你能力就是说，苏城给事儿做。
1: 비차량가라와스군데
0: 라인이 답으즈네 갈트베 줄드나 토아촌 구아 차죠 찍글라 아무는 나서 관디 원키 크거 거주랑 이글라크네 도피아 정 즈니비 거르주로즈레 데트르기나도 거트존지 데문근이나도 거 갈트베 줄드나라 구아나도 거 도치크 다 체즈이롱라 디노는이나도 거 카이즈이나도 거 네이트 반 혼디 릉에 라라즈이나도 거 지고느리 아마마 초비 따베조 야 도피스구노
1: 干个啦，可能就是关系，你那一只关的麻雀，这个的公母你那就是关的鸡蛋哎，母你那是关的，这更是巴蛋，鸭蛋你个那就是关麻雀，这个的啊，地方麻雀是个的，因为呢，整个时期马来亚裔军人，可能你能做些了，就是那个能比我，俺们没个成绩，俺的个跟俺是这种学过去的人的才的个就。 야다 아디 말라야게 지나서 그 좀바가 저송도 혼데 지나서 그 지금 농초다노 토테 지나서 그 콜오클라 다 등거스치 말라야이 존스 군고 왔네 나이 특반디 어디다네 야 군터 년비 지나서 그 저실도 혼데 데 점아가 즉서 좀비 점아가 즉서 콜오고모 데 송터 지나서 그 지와네 어디오고모 그가 나무 머그 셈지 아르덕 근들 나이 특반디 지나서 그 반디 마지
0: 또는
1: 잔등지 디고든지 허줄 자와리샤 바주 야 타타그스 기친 수군데 점모지 예즈나
0: 야 그 시간 아니야 같이 나서 고정대 좀 바보 코어른거 어저쁜 높이 던 티가 차히라 차히 젠도 호티 용조아 나서 고속수 고군이지 데모스 그냥 타득 그진데 탐제 보이는 거 고속수 고는지 지구도나 설모 말비 나청당지 삶이 올지 기스르진지 초치샵치 야, 나 강바바드나 지 미옹오지다 공난지나도 가셔오노 사중스군라 미옹스군도 근데 돈치그리 데 강인지나도 거비너스나 저오지 어떻게 빌레 샤브지 다 샤브스군은나도 근데 흑마가 시트그리 뭐 뭐 다지 샤브지 서르모라 앞다 말이 남이 청드그리 서르모도 코티니나도 거 아랍다 마라와도 코티 메토 바미니나도 거 다마그스 스콜로까지 야 아나 지그든 그 삶은 혼데 밤이 있던 게 나도 그 기슬 뭐 지그즉스 걸리다 그 어른 게 나도 그 안디 얄르 흑관 혼데 미트 밤아 게 나도 그 즉스 걸리 뭐 디다 사지 중앙에서 군다 사중 군나 사지 중앙에서 군데 던지그라지 뭐 디다 아 제튼 소소가 제크 나도 그 총총 긍등 긍글한 나도 그 안디 저르질 다 죽었다 고래 아름다운 나도 고 알지 토끼 나도 고 쟁근 나도 고 쳤던 전어지 이들가 자좌 자희진 제위 그만에 바마등지 그만이 자희 소름은 나마등지 손이 어슬티 기습 적수 고디 차등 자희진 용주 적수 고 봤다 뭐 어스구노 다 자희진 지디가 어떻게 보고 그런가 동군들이 아저 저우가 그만두고 근데 긍긋스 고통스나 미토 바마긋스 고통스 그이 자키니노고 서르무 데 다마긋스 고래 섬이 있던 게 나고 어즈르 두고 데 미토 바미 있는 게 나고 기스르 긋스 고래 주고 데타 드무타스 그야다 타타스 그진 득스 자키라 자키진 용두고 나고 고스 고래 온드리 드무자고 온드리 야 고든 땅 텀비 잔시 허줄라 온 키와게 처듬 리지 흑진튼 용스르지 처드고 조히 제지 메토 걸러지 흐스르므 그마와 저니 파르등지 린초 용디 좀브르 쳇디스 야 아름 게나도 고간디 리오도 혼데 흐스르티 지비지나도 고아 디 흑진튼 Demuzkin as Kosuko. Liu? Ya. Tigatonin as Kuga, a Jesuin as Kondi? Vumagin as Kosuko. Momsachankin as Kosinity, Vumagusko. Totan as Qua, Lin Chose, Itachin as Qua, Lin Chun, Liu Hunde? Yundi John Bazi, Hassam Hunkin as Kosuko. Tiga? Jitang, jika tenggi jenazu kuwa yanlag laas kuwa tatuk kuzgisu kuwa lichukunu dumuzga jenazu kuwa tatuk zik chintag nari. Tegzana, xsambaga, cikang xsambaga, xsirmaga wangwa zhoni pardang jiyis kuwa nuka zhoni zile xiajan chukun nari. Ni jajakan jenazu kuwa noruk. Yangna, jachi tangsib orgijung bami zhururud. Anamshul shukhtil jirla shing chabchang. Chichir tabi kiyun chilungi ajangtun koli yan laga jingdun zi yezi. Aja chihin htang sapa zi. Orgijung dukundi aja chihin htang sapa zi. Desung tang mi to bami jinazuko chutsu gizuksu kuali. Chutsu tila anamshul Shukhtila jirla shang chibchangzi. Ya, ta argini ghi nyanzu ka shungdu khu te, anambr shopi nyanzu ku kandhi niwa 메톡 빠미 얀도 요구는 거 지기 나서 거 죽을 거 됐던 거 아동 같은 거 줄고는 거 안고친 혼데 못 그 죽을 거 놓는 온 등부터 또 혼디 나다 쓰는 데 자다 자기 죽지는지 자기 죽는 죽서 마시야 자기 죽을 거 고는 너무가 고든 땅 텀비 잔지 허줄라 아양진의 갈리지 아양진의 가요 로티고 쳔청 근다 서비 청와등 지릉 잔송 요위 어플 젤리지 차르드가 점아트가 비 기선질 저시 냈던 자비 가정 졸는 시와다 없는지 야 쳔청대 나도고가 자희전디 자희리 자희는 혼데 긍긋스고 거잖아 메톡 검었다가 나도 거즈스고래 다 메톡 검었다는 게 나도 고한데 그사람 메톡 검었다 수마 나도 그냥 그래 제꾸노 혼 지게 나도 고 혀책 게 나도 고 다베 너무 거즈스고로 고 뭐 인지가 나도 고한데 고요군도 혼데 메톡 어플라 거즈스고로 고 어떤가 시정 시체는 송수군들 끈 송수군을 괜찮아서 그와 네 노리기를 시체는 송지 온디 송문이나 미토 아빠라그스 속고래 야 몸치를 따라듣기 리스튼 거 거짓마 자신 혼데 다 미토 같은 거 기슬 디에스 속고래 됐다 기슬 젠드 그지지 다 덕보스 동고 가지 저 야 기슬 젠다 아득부터는 취진하고가 아동디 취진하고 운도 혼디 지금 녀트 아리마지고 지금 자 다 지금 자주 특주가 아 고클스 운디 지금 안는 고게지 다 대트럭시안들이 아동도 혼디 나고 긍긍스 해가지고 마콜와 아 자기 전 아동도 혼디 즉서 마콜하던 자기 소등 뭐등 안디 어즈마 드쇼 메톡 금타라 어플라라 아젠 지나고 아 메톡 같은 그 기슬 지기 지나고 그 수고노 도모스크냐 차키 즈그쩐 드스마리 이영나 파숑 머거 그 중 남키 노르지 안녕 또 어느 그 형티 라장디 올 중 뜨글은 답자 영이 철 잔키 영어를 로빠나 그힐지 파숑데 치 차트 포이 머크 아르그종도 혼데 나키 니마가스 그스콜 나키 노르스군도 혼데 니마가 먼고 야 안녕 뜸도 혼데 아는 그 형질 같장데 야 다 아 원칠이 나도 과셔 특글아케네 니마도 혼데 나도 과데 아 형따그는 아 다 등기 나도 그거 들린 주고요 어떻게 실제 뛰었는지 그때 나도 그한테 형티 나도 그 정화 수공도 호텔 나도 그 대구 지는지 다 안녕 뜻지 로허 정이 뜻지 야 오종 뜻을 거지 다 오 나른 기 나도 그한테 인컴도 혼드나 구운 오가 아르기네 다 타가니라 구운 비송 땅에 답자 영이 잘 뜻지래 다 아르기니도 혼데 하청 나서 거 자치와도 거다 메톡 빠미 아치틀 아자치와 디그스 거로 고모 디다 쉐레 뜨나 자틀도 고티 안디 잔우다 아응어르 나서 거 쇼미 로자와 땅 반지다지 반지다서 고노 키 키와거든지 로반서 고노 로자와 땅 키와한데니가 오 디다 나서 거 긍기정 아무것이 저거 예대지. 그가 노자던 기완 혼이 건근이라고가 어색생 마시와. 아시는이라고가 머크 어기정도 혼데 남카근이라고가 니 니마던. 아니면 혼데 디 니마 남키 니마딘 자식 흥다 디그스스걸. 대체 어종 그저라고가 어기니 탐체보 메톡 밤이라고가 틀 디그스스걸노. 드모타바스 그냥아 네 차히즈 그치는 차히진 네 로자와등 반지다 키와디 탄지 보이나도 거스 마시와 네 타바스 그냥아 치서르게 되잖아 아즈그진 그 차히즈 그치는 득스 아즈그진 제진 쪽바 차히진 지즈 그치는 딜레 독티 으즈그스 콜르지 차히진 지즈 그치는 로지 angar shepa ti li gu duk ti chakhi chan ti ni hui zik su kwa la ti chakhi nama zik su ma kul pa shik yin ti yisi angar shepa su gu nu gu na chu gu chakhi zik chan na shen ta ti li nina zik gu duk de tang chakhi chan ti nina zik gu zik su kwa gu tu mu zik nga ni chakhi chan zik gu zik sun shi 지금이라서 그 자기 단지 벗었을 거는 말이 자기 전 뒤에서나 그 코나서 쓰고 있고 그래 내가 뒤 고든지 허줄 자활이셔 좋아 어 동의 담지 아무 죽었음 아무지 전 석바든 뭐더 근데 아마르반디 니니 그 벗어버셔 지와디 촌지 어 동의 담지 뒤 밤아디 응이나 아마마 죽바 암 어유싱 아응치 그 특바 틈틈 던져 바등 먹든 끈다가 말와라 수환 더 남지 지랑 추신하는 원문은 지임으로 흑지싱 가우르시 위시잔지 도치치 니위 아니크부 서르시 도지 한디는 놓고 하자 먹고 지기 좀 할게 지랑나 수가 큰 요 고요노 큰래 되잖아 어둥 그 차히 아마마라 정난이라서 그 아저구노가 아무치 땅 먹어 네 탐치 보이나도 그 아저씨 걸어온 말이 차히 전 어동안도 거기다 담치 뜨질라 미토 빠마 그 아저씨 걸어온 지 너무 따와서 그냥 아니라서 그 차히 전 그거 뜨는 말이 공무 차히 그 지금 따는 지나 어동도 거기다 그 근거 그 마콜라 됐던 거 단 네가 거주를 인지나 지가 엄마라 엄우시라 엄무 아니 그 도초 단지 보내서 가서 그 거군데 차히스 그 전득 선거는 그거다 딜링 나서 거 고도가 다 근데 엄마마 땅 엄우시 땅 먹으니 단지 보서 그 마고라 차히 전 동화도 혼디 나서 거서 그 콜레 미토 바니 그 거는 혼냐 차히 전 그 뜻이 지금 잔식 허줄라 달리 라마 그 통나와 자명은 이제 르치 틀링에 회사 탐질어서 희 잔치당 진일 럭실어 도희 흐셔치고 좀비 갈아증 시그르 나소터 시와다 야 잠비 가영거 아제리도 혼데 르치 틀리지 르치스 군은 나서 가마슬 그도 너무 야 아마슬 증민 혼데다 회사 탐질 그서희 짠지 당지 나 그건이라서 그 뒤가 동나 희샤 말려와 다 뜨거니라서 그건이 어스커샤 빠지 챔프샤 비 먹은디 땅 야 진열 빠 럭실지 쯧다와 땅 진열 빠스지 나 진열 빠이나 사빠 땅 어자치 와지 다 어자치 돈띠엔지 꾸늘시 어르기니라서 그건이 어자니엔 참아라스 화 니라서 그 어자치 와지 진짜 봤어. 야, 나는 그저 따왔다면서나? 야, 사무국 동안 일, 너무나 고진지. 그다 진짜 럭셔로 좋기, 셋째 고지. 다 럭셔는 이제 그 다들 좋시게, 네, 네 건강해지나 셋째 고스구나. 네, 카게니라도 그 시트, 다 셋고트스네. 준비지, 다 준비하스구나 이제 그 제피던다. 야, 가정시 그 나수터지. 다 고클라성이 지그 탐칠러지 샘친 탐칠 도혼데. 와, 럭실지. 아다 도혼 디카가 럭실지 나고 숨. 지그다 나고 지그 탐칠 도혼데라. 지 어디와 따라 와서 군. 또 무슨 그냥 나고 죽을 수 군. 양나 탐초 칼이 아람바 로티지. 나중 의미리라 서회롱. 그래서 로이 준땅 탐니스 마티 추치는 용어를 찰라대지 야, 다 당초 간법스구노 네 로흐다스 구구모 당초 간법 로흐다지 단디니라서 권디 제크리치니라서 권디 우소 오네 네 초응 건가라스 화 네니라서 과 다 오네 한쿠르 실구노 네 당초 간법 아마샤 간법지래 뜨무기니라서 거저 초너 다 당초 간법다이나 건가조 이니라서 과 당초 간법 특스너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ཁྱི ది థామ్ చెప్పుని నసుకొంది అసక్స మాకొలేతం ది థామ్ చెప్పు కాం బాకొలేంద మాటి చూచిన నసుకొ యోలా నం బాబ్జు ఖుషుం ఖొందే నసుకొ చాలం దా కుజును షైచో తిని తీషే గుకల తన నంగ నసుకొ చాఖి చెన్ తాన్ చు ఖంబ కోరంగ నసుకొ వమ్ముగ నసుకొ అసక్స కోతం త చిగ నసుకొంది చాఖి యాలక్ థామ్ చెప్పు నసుకొ అసక్స మాకొలవ తంగ ఖాతొగతం ఖసవియర్ నజింతం తంగ నసుకొంది గవా Di tangche po jina zi kwa zi kisi maa kula, di tawa zi gila. Ta chahi jana zi gugit zi nari. Timus kungu ni, zi gijin chi nang si tuk paa. Chahi jana zi gugit zi shali tar zi gugit. Zi gijin chi jina dhan paa, yan lag shi gizi gugit. Yan lag shi gizi ma zi gishi su gugit. O jor tsin ga yang khibar shi aadi. Chala zi yan lag shi gizi ma zi gisi gula chan. Yanlag zhantag gong ngus gus maa kwa pa na yanlag chigz gishi shashang zi. Ta yanlag chigz gus kund kudai chiz yin gundar zina. Chepar changgi nga zukwa gaji, gajoshi, yanlag di kuri zin nga zukwa zukwa zukwa li. Yanlag nga zukwa zhanba thamche po zukwa zukwa maa kwa nu. Damu zukwa nga chisara zina yanlag chigz gudak zin zi. Tiyabzin ta yanlag nizim zukwa zukwa pa la yanlag nizim gudang zi. Yanlag xim zukwa zukwa pa la Yanlag xismzig sarwasugu ajorca rikhi khibar shaati yezi. Ta kongni jinazgo yanlag chigzig zig yuwa na, yanlag nizig zigla jinazgo njongdiri, xismzig zigla jinazgo njongdiri. Di tanchibbo jinazgo gangi chan dukundiri zina. Yanlag chigzig zig kolo ni, yanlag nizig zig kolo na nizig, xismzig zig kolo na xismzig. O tiga sarazi, di ta jinazgo ajorca kongni jinazgo khigishi yezi. Ya, da yanlag chigzig jinazgo khurjo yina, Saga nung siya chua, di ma niwi kurtsi ya marazi. Muk upal maru chan zi. Chocha dungi jiwu na, dayang marwi ranjin si, siwa tawe zi. Tawe di, vambil zi ma dochak chin niwi anamjir kurtsi ya marwa tang. Mukhtin chi upal kato maru tang dambi, a dungi jiwu dochak chan dayang chakpi changni, marwi ranjin si so zi. Tan zi nung niya kwa mukuni ma kamo. Tiksana, yanlag chanin vamil dukhundi, vamil zima dochak chiniwi gudung dukhundi, gudungla. O tigi nirazuka chakhi, jiwa zhantag, chikhwaagi nirazuka chingwa, di niga nirazuka ziksi kolo nmaari. Gudungi chakhi nirazuka, di mikhtin zi, ta anika nirazuka khanduku karu dukhundi nirazuka gamarwa. Di song mito apalaga ziksi kolo nmo. Дамыз кинага нинадуката янах чигызы гэдгэсэнэр янах чэн тэнэг нинадуква житэнгэ ангиу чигдаа нинадуква азгэсэг ба чи чиг нинадуква азгэсэг ба тэнэ чигызы гэдгэсэнэр тана янах низэг чи санши хоржуул он кива гэж гону дэ кэй хсанва масэл жинзи цанхуй мэдүн барви чаарэрийн хтаи мэнгүн хсэнгэр бэмзэг ба Gwanti kaatin yangwa jisi tenni shiwa tabazi. Ya ziwi kundukhundi kuyi tanga tsana zungu simchi suanyi tang khuishir jachi tamba wundi mituk kanyang zukozik sukuwa ku, mituk mbarwi chaare yangzi. Ta mituk mbarwa zina, mituk kanyang zukuwa katuk na tsuk kanyang zukuwa di tsarwa, teku wundri. Tāna mbarwās kundu kundi khuichana shigla tsāz zungu simchi suanyi tang khuichila jachi tāmba wu jina zukuwa qsali wītondi. Di ghariri la ya, tā khirtawi jina zukuwa mungun ba chukta chirwi yitik zindri. Tā mituk kuka jina khuina jina, hachang jina zukuwa qsishang, di chua jina zukuwa di tam taktar ba, on dhamu, tā mungpu jina zukuwa tangdan ba deku wundri. Ya, dina jina zukuwa ziwi kui chenge gangzeg dini la ku na ta chan zungu simchi suanyi tang huishir jachi tambo wundu kundi hirtawi nyo zukuwa mungun ba
0: ᱛᱮᱠᱟᱭᱞᱮᱛᱟ ᱜᱚᱱᱛᱤᱥ ᱠᱩᱱᱚ

0: ᱛᱟᱪᱚ ᱛᱟᱨᱢᱟᱱ ᱫᱚᱠᱚᱱᱫᱮ ᱟ ᱢᱤᱛᱚ ᱠᱚᱡ ᱠᱚᱥᱠᱚᱞ ᱛᱟᱢ ᱵᱟᱞᱵᱟᱡᱤ ᱫᱤᱠᱚ ᱞᱟᱝᱪᱚ ᱡᱤᱱᱟᱥ ᱠᱚ ᱡᱤᱣᱟᱞᱟᱱ ᱡᱚᱠᱚᱱᱨᱤ ᱭᱟ ᱥᱟ ᱠᱟᱨᱤ ᱛᱩᱢ ᱜᱤᱡᱱᱟᱥ ᱠᱚ ᱟᱢᱨᱤᱠᱤ ᱡᱤᱱᱟᱥ ᱠᱚ ᱠᱟᱱᱫᱤ ᱛᱟᱢ ᱢᱤᱛᱚ ᱭᱟᱝ ᱡᱤᱣᱟ ᱞᱟᱝᱪᱚ ᱭᱟᱝ ᱡᱤᱱᱟᱥ ᱠᱚ ᱠᱟᱱᱫᱤ ᱪᱚᱪᱤ ᱞᱟᱝᱪᱚ ᱭᱟᱝ ᱡᱤᱱᱟᱥ ᱠᱚ ᱡᱤᱣᱟ ᱫᱮᱠᱚ ᱜᱩᱱᱨᱤ ᱛᱤᱜᱟ ᱛᱩᱢ ᱜᱤᱡᱱᱟᱥ ᱠᱚ ᱱᱟᱢᱟ ᱫᱚᱠᱚᱱᱫᱤ ᱡᱤᱣᱟ ᱠᱚᱥᱠᱚᱞ ᱡᱤᱣᱟᱱ ᱫᱤᱡᱱᱟᱥ ᱠᱚ ᱠᱟᱱᱫᱤ ᱛᱟᱯᱟᱪᱱᱟ ᱡᱤᱣᱟ ᱡᱤᱱᱟᱥ ᱠᱚ ᱪᱤᱪᱤ ᱠᱟᱱᱟ ᱜᱩ ᱡᱤᱱᱟᱥ ᱠᱚ ᱜᱩᱨᱩ ᱭᱟᱱᱨᱤ ᱚᱛᱟ ᱛᱤᱜᱟ ᱠᱚᱥᱠᱚᱞ ᱛᱟᱝᱛᱟ ᱛᱮᱛᱟ ᱡᱤᱱᱟᱥ ᱠᱚ ᱠᱟᱝᱛᱟᱝ ᱫᱟᱢ ᱵᱟᱫᱱᱟ ᱚ ᱫᱟᱵ ᱪᱤᱠ ᱡᱤᱱᱟᱥ ᱠᱚ ᱪᱷᱚᱠ ᱛᱟᱢᱪᱮ ᱵᱚ ᱡᱤᱱᱟᱥ ᱠᱚ ᱛᱤᱜᱛᱱᱮ ᱵᱟᱨᱟᱝ ᱜᱤ ᱡᱤᱱᱟᱥ ᱠᱚ ᱫᱤ ᱪᱟᱛᱨᱤ ᱜᱟᱣᱟ ᱛᱤᱜᱛᱨ ᱜᱤ ᱡᱤᱱᱟᱥ ᱠᱚ ᱪᱟᱪᱩ ᱫᱚᱯᱟ ᱛᱤᱠᱟᱱᱟᱛᱟ ᱥᱟᱦᱟᱠᱟᱨᱟ ᱜᱤᱛᱚᱱᱤ ᱡᱤᱱᱟᱥ ᱠᱚ ᱢᱮᱛᱚ ᱛᱟᱝ ᱫᱟᱢ ᱵᱟ ᱢᱮᱛᱚ ᱞᱤ ᱡᱤᱱᱟᱥ ᱠᱚ ᱫᱮᱣ ᱛᱟᱝ ᱫᱟᱢ ᱵᱟ ᱚᱱ ᱫᱮᱣ ᱛᱤᱞᱟ ᱡᱤᱱᱟᱥ ᱠᱚ ᱫᱤ ᱫᱟᱵ ᱪᱤᱠ ᱪᱤ ᱪᱷᱚ ᱠᱷᱟ ᱪᱷᱚ ᱛᱟᱝ ᱪᱮ ᱵᱚ ᱡᱤᱱᱟᱥ ᱠᱚ ᱫᱤ ᱟᱜᱟ ᱪᱩ ᱪᱤᱣᱟ ᱛᱤ ᱡᱤᱱᱟᱥ ᱠᱚ ᱡᱩᱜᱛ ᱤᱣᱟᱱ ᱨᱮ ᱛᱟᱢᱵᱨᱤ ᱤᱣᱟᱱ ᱨᱮ ᱚᱛᱤ ᱵᱷᱟᱱᱪᱮ ᱡᱤᱱᱟᱥ ᱠᱚ ᱫᱮᱢ ᱵᱟᱭᱱ ᱨᱮ ᱛᱤᱱᱟᱹᱜ ᱡᱤᱱᱟᱥ ᱠᱚ ᱫᱮᱢ ᱵᱤᱡ ᱜᱩᱛ ᱠᱷᱟᱱ ᱫᱤᱱ ᱡᱤᱱᱟᱥ ᱭᱟᱱᱟ ᱟᱹᱱᱭᱟᱝ ᱛᱚᱵ ᱠᱷᱟᱨᱪᱟᱝ ᱥᱟᱵᱱ ᱜᱩᱝ ᱯᱤ ᱠᱷᱛᱮᱞ ᱭᱩᱝ ᱡᱚ ᱦᱩᱪᱩᱱ ᱡᱤᱱ ᱫᱤ ᱞᱟᱠᱥᱤ ᱱᱟᱜ ᱛᱟᱭᱱᱟ ᱫᱤ ᱵᱟᱵᱪᱞ ᱱᱤᱢᱤ ᱚᱞ ᱴᱤᱪᱮ ᱪᱤᱜ ᱟᱜᱟᱫᱤ ᱛᱟᱥᱩᱝ ᱡᱮᱞ ᱛᱟᱵ ᱭᱟ ᱛᱟ ᱟᱹᱱᱭᱟᱝ ᱛᱚᱵ ᱱᱚ ᱠᱷᱚᱱᱫᱮ ᱠᱷᱟᱨᱪᱟᱝ ᱡᱤ ᱛᱟ ᱠᱨᱚᱛᱤ ᱱᱟᱥ ᱠᱚᱱ ᱡᱚᱢᱵᱟᱯᱩ ᱜᱚᱥ ᱠᱥᱚ ᱠᱚᱞᱚ ᱠᱩᱢ ᱭᱟ ᱟᱜᱩᱝ ᱯᱟᱫ ᱠᱷᱚᱱᱫᱮ ᱟᱹᱱᱭᱟᱝ ᱛᱚᱵ ᱪᱤ ᱱᱟᱥ ᱠᱚᱱ ᱫᱤ ᱟᱹᱱᱭᱟᱝ ᱛᱚᱞ ᱦᱟᱪᱟᱝ ᱱᱟᱥ ᱠᱚ ᱥᱟᱵᱥᱤᱝ ᱟᱞᱟᱝ ᱤ ᱥᱟᱝᱫᱩ ᱱ ᱠᱷᱚᱱᱫᱮ ᱜᱩᱝ ᱯᱟᱫᱮ ᱦᱛᱥᱞ ᱱᱟᱥ ᱠᱚ ᱭᱩᱝᱥᱚ ᱡᱚᱠᱷᱟ ᱪᱤᱜᱥ ᱠᱚ ᱛᱟᱝ ᱭᱟ ᱛᱟ ᱥᱩᱱᱡᱤᱱ ᱫᱤᱵᱤ ᱛᱤᱥ ᱥᱩᱱᱡᱤᱱ ᱫᱤᱣᱟᱥ ᱠᱚᱱᱚ ᱟᱹᱱᱭᱟᱝ ᱛᱚᱵ ᱪᱤ ᱫᱤ ᱟᱹᱱᱭᱟᱝ ᱛᱚᱵ ᱦᱟᱪᱟᱝ ᱱᱟᱥ ᱠᱚ ᱥᱟᱵᱥᱤᱝ ᱟᱞᱟᱝ ᱤ ᱚᱜᱩᱝᱯᱟ ᱭᱩᱝᱥᱚ ᱡᱚᱠᱷᱤ ᱱᱟᱥ ᱠᱚ ᱥᱩᱱᱡᱤᱱ ᱛᱤᱜᱡᱤᱞᱮ ᱭᱟ ᱛᱟ ᱭᱟᱝ ᱡᱤᱱᱟᱥ ᱠᱚ ᱠᱷᱩᱨᱩᱧᱡᱱᱟ ᱠᱷᱩᱨᱤᱧᱟᱥ ᱠᱚ ᱦᱟᱪᱟᱝ ᱡᱤᱱᱟᱥ ᱠᱚ ᱫᱤ ᱪᱷᱚᱨ ᱥᱮᱯᱤ ᱱᱤᱥᱛᱞ ᱭᱩᱝᱥᱚ ᱡᱚᱠᱷᱤ ᱛᱟ ᱞᱟᱠᱷᱤᱜ ᱱᱟᱜᱟᱛ ᱜᱤᱡᱱᱨᱤ ᱛᱟ ᱞᱟᱠᱷᱤ ᱥᱩᱠᱩᱱᱟ ᱡᱤᱱᱟᱥ ᱠᱚ ᱫᱤ ᱢᱤᱛᱚ ᱠᱚ ᱢᱟᱝᱨᱤ ᱭᱟ ᱛᱟ ᱱᱤᱢᱤ ᱚᱞᱞᱟᱡᱤ ᱛᱟ ᱱᱤᱢᱟᱜ ᱚᱡᱨ ᱜᱟᱛᱟᱝ ᱱᱮ ᱡᱤᱱᱟᱥ ᱠᱚ ᱫᱤ ᱱᱤᱢᱟᱜ ᱚᱡᱨ ᱴᱷᱮᱱᱟ ᱛᱟ ᱡᱤᱜᱛᱟᱝ ᱱᱟ ᱡᱤᱱᱟᱥ ᱠᱚ ᱫᱤ ᱛᱟᱥᱚᱝ ᱱᱟ ᱪᱷᱚ ᱡᱤᱱᱟᱥ ᱠᱚ ᱪᱷᱟᱯᱟ ᱛᱤᱡᱤ ᱚᱠᱚ ᱛᱟ ᱟᱱᱫᱤ ᱞᱟᱠᱷᱤ ᱛᱟᱝ ᱱᱤ ᱚᱞ ᱛᱟᱝ ᱛᱟᱥᱚᱝ ᱡᱤᱱᱟᱥ ᱠᱚ ᱯᱟᱱᱪᱤᱱ ᱡᱚᱜᱚ ᱤᱣᱟ ᱟᱱᱫᱨᱤ ᱛᱮᱵᱡᱤᱝ ᱡᱤᱱᱟᱥ ᱠᱚ ᱫᱤ ᱜᱤᱱᱟ ᱛᱟ ᱜᱟᱫᱟᱱ ᱵᱤᱡ ᱜᱤᱪᱱᱤ ᱛᱟ ᱡᱚᱜᱚ ᱤᱣᱟ ᱛᱩᱢᱩᱥ ᱜᱟᱱ ᱡᱤᱱᱟᱥ ᱠᱚ ᱠᱩᱜᱩᱱ ᱥᱤ ᱛᱮᱛᱨᱜ ᱟᱡᱜᱤᱪᱤᱱ ᱜᱤ ᱡᱤᱱᱟᱥ ᱠᱚ ᱡᱤᱱ ᱟ ᱱᱚᱝᱥᱤ ᱡᱟᱯᱟ ᱜᱟᱫᱟᱱ ᱵᱤᱡ ᱜᱤᱪᱱᱤ ᱠᱚ ᱫᱤ ᱡᱤᱱᱟᱥ ᱠᱚ ᱯᱷᱤᱥᱟᱞ ᱛᱟᱨ ᱥᱚᱢ ᱥᱤ ᱟᱡᱜᱤᱪᱤᱱ ᱡᱤ ᱡᱤᱱ ᱜᱚᱣᱟ ᱢᱟᱭ ᱵᱤᱡ ᱜᱤᱪᱱᱤ ᱟᱡᱜᱤᱱᱤ ᱯᱟᱱᱪᱤᱱ ᱢᱟᱫᱱ ᱵᱟ ᱢᱟᱫᱱ ᱵᱟ ᱤ ᱟᱡᱜᱤᱪᱤᱱ ᱱᱚ ᱟᱡᱜ ᱥᱩᱠᱚ ᱯᱤ ᱠᱷᱮ ᱱᱤᱣ ᱯᱟᱱᱪᱤᱱ ᱧᱟᱢ ᱛᱮᱱ ᱨᱩᱠ ᱯᱟᱨ ᱢᱟᱭ ᱣᱟᱥᱤ ᱟᱡᱜ ᱥᱩᱠᱚ ᱭᱚ ᱯᱟᱥᱤ ᱜᱤᱱᱫᱤᱥ ᱛᱤ ᱠᱚᱛᱩᱢ ᱪᱤ ᱦᱚᱨᱡᱩᱞ ᱥᱟᱣᱟᱞᱤ ᱥᱟᱯᱟ ᱛᱟᱢ ᱢᱟᱭ ᱤᱡᱜᱤᱪᱤᱱ ᱥᱩᱠᱩᱱ ᱠᱷᱚᱱᱮ ᱠᱚᱜᱱᱩᱱ ᱱᱮ ᱟᱡᱜ ᱥᱩᱠᱚ ᱠᱚᱞᱪᱩᱜ ᱠᱷᱮ ᱱᱤᱣ ᱯᱟᱱᱪᱤᱱ ᱟ ᱡᱚᱢ ᱢᱟᱭ ᱣᱟ ᱞᱟᱱᱡᱱᱟ ᱥᱩᱠᱚ ᱢᱟᱭ ᱤᱡᱜᱤᱪᱤᱱ ᱛᱤᱠᱥᱱ ᱨᱤ ᱛᱟᱢ ᱢᱟᱫᱱ ᱤᱡᱜᱤᱪᱤᱱ ᱭᱟᱢ ᱥᱟᱨᱟ ᱠᱟᱭᱜᱮ ᱢᱟᱫᱱ ᱤᱡᱜᱤᱪᱤᱱ ᱱᱤᱞᱮ ᱛᱮᱛᱨᱜ ᱠᱚ ᱱᱟ ᱛᱤᱜ ᱠᱩᱛᱩᱝ ᱦᱚᱨᱡᱩᱨ ᱥᱟᱣᱟᱜᱱᱟ ᱱᱮ ᱟᱫᱩᱝ ᱫᱟᱱ ᱡᱤᱢᱥᱤᱨ ᱟᱫᱟ ᱚᱞᱟᱛᱟᱝ ᱟᱱᱢ ᱵᱤᱢᱠ ᱟᱯᱞᱟᱪᱮᱱ ᱥᱤᱣᱟᱛᱤ ᱪᱷᱚᱪᱤ ᱟᱫᱩᱝ ᱫᱟᱱ ᱡᱤᱢᱥᱤᱝ ᱥᱮᱨᱵᱤᱫᱟ ᱚᱞᱟᱛᱟᱝ ᱟᱱᱜ ᱪᱟᱝ ᱟᱱᱢ ᱵᱤᱢᱠ ᱟᱯᱞᱟᱪᱮᱱ ᱚ ᱥᱤᱣᱟᱛᱟ ᱵᱟᱨᱥᱤ ᱛᱟᱱ ᱫᱤᱱ ᱡᱟᱱᱟᱥ ᱠᱚ ᱠᱩ ᱠᱩᱛᱩᱝ ᱡᱟᱞ ᱠᱩᱱᱟᱨᱢ ᱪᱷᱚᱪᱤ ᱟᱫᱩᱝ ᱡᱤ ᱛᱟ ᱡᱮᱱ ᱟᱡᱚᱥᱤ ᱡᱤᱞ ᱪᱤᱠᱟ ᱡᱟᱱᱟᱥ ᱠᱚ ᱟᱡᱟᱜ ᱛᱟ ᱪᱷᱚᱪᱤ ᱟᱫᱩᱝ ᱫᱤ ᱚᱱ ᱡᱤᱢᱵᱟ ᱛᱟᱝ ᱥᱮᱨᱵᱤ ᱨᱟᱡᱤᱱ ᱛᱤᱦᱛᱨ ᱠᱤᱱ ᱡᱟᱱᱟᱥ ᱠᱚ ᱟᱫᱟᱣᱟ ᱚᱡᱨ ᱛᱟᱝ ᱚᱡᱨ ᱜᱤᱥᱩᱠ ᱥᱩᱠᱚᱞ ᱭᱟ ᱭᱟᱢ ᱦᱟᱪᱤᱱ ᱡᱟᱱᱟᱥ ᱠᱚ ᱟᱱᱤᱠ ᱥᱤᱱ ᱜᱟᱱᱢ ᱵᱤ ᱢᱩᱜᱱ ᱠᱷᱚᱱᱫᱮ ᱡᱟᱱᱟᱥ ᱠᱚ ᱟᱯᱞᱟ ᱡᱷᱟ ᱟᱯᱞᱟ ᱪᱮᱱᱚ ᱛᱤᱥᱤᱞ ᱛᱟ ᱫᱷᱟᱠ ᱯᱚᱡ ᱜᱟᱱ ᱡᱟᱱᱟᱥ ᱠᱚ ᱛᱟᱱ ᱡᱤᱜᱢ ᱛᱤ ᱛᱟᱵᱩᱱ ᱜᱩᱱᱤ ᱟᱫᱩᱝ ᱜᱩᱱ ᱡᱟᱢᱡᱤ ᱫᱟ ᱚᱠᱚᱥ ᱥᱩᱠᱚᱞ ᱭᱚ ᱪᱟᱝ ᱟᱝᱩ ᱥᱤᱱ ᱜᱟᱱᱢ ᱵᱤ ᱢᱩ ᱟᱯᱞᱟ ᱪᱮᱥ ᱥᱩᱠᱚᱞ ᱪᱟᱝ ᱟᱫᱟ ᱚᱞ ᱛᱟᱝ ᱢᱤᱛᱚ ᱟᱯᱞᱟᱱᱤ ᱧᱟᱢᱛᱮᱱ ᱡᱚᱠᱯᱨᱮ ᱢᱮᱭᱟᱛ ᱤ ᱛᱤ ᱛᱟᱵᱚᱥ ᱥᱩᱠᱚ ᱯᱟᱛᱟᱵ ᱚᱡᱤ ᱛᱟᱱ ᱡᱤᱱᱩᱱ ᱡᱚᱜ ᱢᱮᱭᱟ ᱠᱟᱱᱛᱮᱱ ᱚᱱᱨᱮ ᱛᱤᱜᱱᱟ ᱥᱩᱝᱜᱟ ᱥᱤᱱᱱᱟ ᱟᱫᱩᱝ ᱫᱩᱠᱷᱩᱱᱫᱮ ᱟᱫᱩᱝ ᱜᱩᱱ ᱡᱟᱢᱡᱤᱱᱫᱮ ᱟᱫᱟᱣᱟ ᱜᱚ ᱚᱡᱨ ᱠᱩᱥᱩᱠ ᱥᱩᱠᱚᱞᱚ ᱚᱠ ᱟᱢᱩ ᱥᱤᱱ ᱜᱟᱱᱢ ᱵᱤ ᱢᱩᱜ ᱫᱩᱠᱷᱩᱱᱫᱮ ᱡᱱᱟ ᱡᱚᱠᱚᱜᱟ ᱟᱱᱫᱮ ᱟᱯᱞ ᱠᱩᱥᱩᱠ ᱥᱩᱠᱚᱞᱮ ᱛᱟ ᱟᱫᱟ ᱚᱞᱛᱟ ᱢᱤᱛᱚ ᱟᱯᱞᱟᱱᱤ ᱜᱟᱞ ᱦᱮᱱᱪᱤᱛ ᱡᱱᱟ ᱡᱚᱠᱚᱱ ᱡᱚᱠᱷᱚᱨ ᱢᱮᱭᱟ 함체 보 개인적으로 가서 걸어요래 개인적으로 가서 걸 맞아 어 도모스 군군에 다 통주의 수군으로 다 공화 주 뜻대로 군주군으로 도모스 군군에 가서 밤을 요는 혼지냐 맨님 지스 지는 뜻인데 야 뒤에 고든 지 허줄라 싸가는 것이 좋아 니왜 그렇지 아람 말씀 아멘이 최근 결실 봐 초등 못하와 예습지 직트는 뭐 전부니 시와티 뒤에 고든나 돌아치겠지 니왜 그렇지인도 아랍다가 말씀 아멘이 최근 그 가른크는 제버고 요위 초지 어둠 다위 예습지 직트는 없음나 니왜 지우는 아랑은 마프라 착비 전부니 소질 안들 과정 먹고지 좀 막고 뭐 어디나 어 동도 혼디게 저 동고 그렇지 말와티 긍긍 어스스 마시라지 어 동게 야럭 능시 아마마티 특흥거스 콜지 특흥티 하영 간큰지스 고비 아즈그친 파르마당지 단 디노네 니 그렇지 가라머싱스 군칸도 칸라즈과 어 동 젠지케 그렇지 젠지 같은 거 그렇지 뜻 그 그런 말 지금 어떤 게 지나서 과 양력 아무만도 호디다 처형 그 속속을 뒤쳐 처형도 호디 그래서 빠지네 그런 큰 마가 지나서 거 속속을 아직 지나 지나서 과 팔마가 쳤다 죽은 시 어 대신 그 양력 지나 동대 다위 속속을지 다 양력 지나 초동 다와 있습지 속으로 그 양력 지나 동아디 다와 속속을 아 다와티 하려면 지나서 그 예수 그속속 걸래 다 참면 봐 디타와서 그냥 같이 내리잖아 만년 비즈그치는 듣는데 통주 따르 내원 야 나라즈 그속속 걸 나라즈 그냥 그속속 마콜아 어 디타와서가 이건 디는 그냥 그속속 거나요 어스그치는 그냥 그 발마 따르 때요 그 아니와 내가 그냥 그 아니 만년 비즈그치는 듣는데
1: 생군 족보나 봐 통디 최체 렌친 동침의 내족 레천디 좀직바 스탄진츠 등 좀진간커바 체릉자히 스타클와 스탄진츠 제초 스타클와 아근직 체릉 등 소는 마른치는 니힌 테르남바 촐 자히 데르그시

누구 좀 생각 티 강한 조건을 해서나 미저우 초거든 미저우 초거 women 디가 어떤 그 자득을 알롱서 쪽으로 이와던 거든 회가 급서 아람자 항사스 군 혼디 아니오 그 망해 있는 채소나 너 저우 그 지나서 그가 어스스 고는지 디스스 고나 뭐 텐자스 군 지그나 밤이 그 자득을 알롱서 그 롱서 쪽으로 이거 그지래 저거노 어디 니가 지나서 그 지그나지 디나 드심 수군도 혼디요 아 돈뜰 아니까라 지그나지 야 엉엉몽 지나서 그 어동아식 세송나 드심도 혼디 저우 지나서 그 하자 같은 야 뜻정이나 그 밤알아식나 드심디 지나서 그 와마가 지나서 그 자식 이거 수군노 어 드무스 그냥 하다 쓰라즈나 다 거저비 즈그 뜻스마 야 티그 찬시 허르줄라 원키와게 가인 지마 저리 찰름드나 안욕틀 빠마젠지 랑촌바르지 짜인 지시르 찬시 어두사비 아가비 어로스틀 제임 냠스뇽 시와타바 암드그죠 지그 특근 선바그는 거 짜이스군우 그 샤자깐이라서 그 랭군지 야 지시르스군우 그 시르깐 혹가요이라서 그 랭군 그 축성군지 아 샤자 랑땅에 공미 샤자 랑땅에 어지마그냥 지시르스군우 그 카나 хичэрс гүн сапаптык паятык ча гүгчэр ажык хичэрс цайын дичэрс ди о титэр гүчэр го тинэм дигэл хуачаңдын тэнэн та мкужил хуачаңчын ма кэмо гүнэ жанас куа нүгтэр бама чэн тавэзина а митэ бама ла жанас куа өмөх сарвазган жугаат гэж юук я титэн жанас куан ди цайын дичэл тачи дэс авас гүн я бама жгна кисэрчэг дэ а өмөла жгна допи чэ Gavi Rostel Chim Yamsu Nyung Sukun Hunde, Ya Yung Agavi Rostel Tavina, the Agachil, Titan Yasko Chapachapa, on Demuzan Yasko and Jazile, the Turkish Yakut, and the Homukuji Chanak. Yana Yung Nonsen Gami, Jenjin is Sessil and Dangrib of Savi, Serdan Mer Nishil Chilchi Samba Pavit Nintang Tamit and Tul Nyamshi Tarashiwata Oz. ཁྱི Yandi Vemanajna Janakua, Vemich Chashilti, Dwag, and the Adavi, Adayindam, Rapta Saravata. What Tejre? Sedem Meresukund Hunde? Sajajna? Tonki Tinajnazquandi, Drutamchepo, Gutilinazqua, Siruino, what Tejnazqua, Tenok. Titanazqua, you know, Genila Mancurishasuna, Babchizolanjazquajo. Yanishin Chichi Samba Paiti Sukunuka. Хтон ки тинажназ куанди чарчи монжназ ку колок. Титонназ куа гэжэнжназ куа гадаатан цуми вэмэлчинназ ку чалажгна чингэжназ ку сэмба пай дитгэзлэ титонак ку гэжгдэн да дита нинтэн цами тэнцэл нямши тэгэзлэ. Та хтон ки тинажназ ку чарчи мора ниним ниним гнига жназ ку бакуну гэ ди тэнцэл бухунди нямзи. Я титонназ ку чажгна ниним гнига жназ ку чэнгэлэлэх чо патав димуз гажгуну дингуни жназ ку я жарвиз гчэн бухун дишэн царсмс азгчэн чэ жэн чунава хуиз гчэн нэ азгкул хуитан хуичэн ни чонджэ сэшэл хуиз гэз азгс гоши хуичэн дитан хуини чачи тумби гуни чорджо пасигин дэз та кымшигин жназ ку азга гочуга хуйчэн тила хуй нигэ чачи тэмбаз гүнгүнэ та цонр жоггүнү тэмүз гэнэ анжина ди хуйз гэчэн тэгсэмэр ди гутэн хожил саваны ша жуа нигэ гүнтэ гамарваги капашин чэ даванд чарки гамарва хэн цохи адалан раптэн дэн сиватавати гутэн карэшэн тэмвие жэнжи чэнгэсэ Допи не веренги, а мандам джунгсел чхпи, капанду, ня юнгсы кангвио давих чинкурла. Харма тхуи, а мару чи джунгсел капатан анамбрин джашин,
디땅 아랍든 제노시 걸라 만든 저희 자춘 자위군이 회진나 전제 띠닐 회 다위스 골정 다른 회진나 전제 띠 회 다와든 자춘 자위 회 잘게 다와는 전니어스던 바다고 오트지나 다 걸신 땅위 전제 증이 도피니 응게트지라 아 다 네 가나 아 제마스가 나서 가지레 고모 야 뜨가 아멘덤 종슬 뜨긴 나서 치가 요노 누군 디가 강땅 차 통거 뜨잖아 냐 용스 강 요노가 아 다 종이 다 익진 쿠르 누군 디 나서 카르마 토케 아마로 그 종슬 가 요노가 아남바 디 땅 나서 찬다게지 와 디 땅 랍던 제노스 군 캔 나서 간디 다송 시크다름 뜨가 디다 Kerala, Amandam Chikunu, Chachin, Dai Guni, Huichin, Jinjit Hote, Huyo, Dawaku Kotan. Nini Kunta Amarwai, Kapa, Jinche Dawan de Tizil, Jinche Dawat Zundri. O Tigus Kole. Yon, Jirkin, Huichin, Jinjiz, Chalki Amarwa, Humsun Tokyo, Dawan de Rapton Den Tizilda, Huichin, Jinjit Hote, Huyo, Dawat and Chachin Dawi Guni. Queen 오즈르 뚱거 등킹라 치크비 아자이 드포튼 등 자와진 시와타바 암지 찬회서위 오치 자와진 수공군데 다 아양진 말아지그니 아양진 마 초진여즈과 천어송무슴치 손이 땅 회실 자치 탐바 디 용스 셀비 어 디 용스 셀비 지리 군군데 가르케드스나 남키 노르즈일 다 니민이라즈과 남키 니마땅이라즈과 차통거지 야, 디탄이라도 관디에 지휘 끝 후퇴 난카기니라도 관 니마그 죽었고 그뭐 드긴 샷송난 자도 관디에 오즈기 지나고러는지 야, 질근이라도 관디 오즈르 동거가 등큰라 지비 아자이도 북튼땅 자와진 수군도 후퇴 오즈르 동거가 등큰 수군어 다 니마지라도 관디에 니미지라도 관 오즈르 멍포 디니라도 관 치료 오는 거지 다 아자이도 북 수군어지라도 관 니마라지가 Nyamad Hundin Jazuka, Hintang Tele, Kuga Ranjin Hundin Jazukandi, Hseli Danuga, Tigin Jazuka Chatang Tungut Xilla, Manamund Hundin Jazukandi, Huyokon, Dugatan Jazukan, Dumu, Jotun Digina, Huizgen Xer, Kuman Jazuka Zuxukon, Ayanchin Magin Jazukan, Dikut Hoti, Nanki Norugus Sukol, Manon Jazuka, Ozertunga, Dunkala Chakui, Azaye dhkpu htun tang chaywaajin tkzile Taan jinaaz kwaan di yung Di dhaag laka ne Di Kini ga Kanga chansungo simchi soni tang huishil jachu thambi Ol di tang Di tuan jinaaz kwaan di Nimi jinaaz kwa ozirn dhkhun di nga jinaaz kwa ta Tanchan dhaagay zinu Dungu tonggun di khun di nga Huiz tkzile Yung na Anamun shimali tibu milung nolaj. Nyilda kertu sala vapajin, kengchin kengchin olichi temu yang. Okr langchi nimi tigpanzin jivatabu ozi. Dila, anamun shimali tibas gunu, anam ngumbu dhkundi hachin jangzuko ngumbu re, di yang jangzuko orda yinga gajile. Ta, Jenuh kan jangan suka umbo tiri tapi melong juga nol tu sendiri. Ah, amnol tu kau tina? Nyerda kerjau salah apa jenji? Nyama tengah dawa tu kundi cuma segeri tu sana. Nyama tengah dawa kerjai kundi thamce po. Satu apa wabda ni tahu? Cuma segeri si. Ya, kua cembu teng, kengchen jele kua cungcung, di thamce po. Ozirchi nyanzuko anampri joinnoge jimchenge Tsemu yungzi namula yung Okr langchi nimi chikhanzinzi Oh karungdu khundi ga Di Ta langchuk sukuno nyanzuko nashun
진짜 나 좀 닮아. 온 뒤도 혼디 양 거리는 아주 가지고는 나랑 좋을 듯 그러면 나 좀 닮아 그냥아. 야. 따뜻이 님모스고노. 어 닝거. 가까라 닝거스 군티. 너무 나지나서 오 가루가 안디 랑초송으로 그 좀 챙겨. 어 따 닝거스가 간지나서 과 차등 자게 되지래. 다 특판진 수군 혼들라니나서 건 나와서 쉐기다리. 야노나니나서 과 진수군 혼이나서 건 나와서 쉐티. 단 지금든 랑초 님무 특판진 되지래. 랑초 혼디가 님무게 지나서 과 지 나르질등 디게 큰적도 호티 지나서 건 잠바 되지래. 답시클 아까는 손에 있는 것과 대트를 교환들이. 또 이제 있는 것과 종교에 있어요. 나무는 샤마리 특비에 메롱지와 널 특질에 나무는 혼자 있는 것과 지땅에 대성에 있는 것과 딜에 들어오는 메롱과 널 특질이죠. 지가 땅에 있는 것과 녀마땅과 다와 까르마라 초탐체포 요노도 혼자 지가 사직 땅에 있는 것과 와보니 뭐 뒷모습 땅에 있는 것과 차통거지 디터는 아주 강등 차순 거잖아 만원을 셔줘. 콩아 챔불아 콩아 잘 담체 보고 어슬 놓은 디가 너무 올라져서 거 어가루 챙기지나서 거 랑촌디 우승문 거 좀 챙기다. 다 닝거등 아주 거 차순 거 되지요. 야, 너무 따워서 건 거네. 회색 놓은 디 잘 살던지. 아직 진짜 전 저쪽 봐. 독바 전지 그랬지. 아, 죽었어, 콜라피, 휘, 휘,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대한이가 자체도 고대 맞춤으로 쟁거 소소근이나 가이와도 혼디냐 그 제군이 지무지 있는 거죠. 지금 고든지 활주로 자하는 것이 좋아. 하는 지는 나와든지. 어떻게 초등 나와든지. 드는 강화 마임장 드는 뜨겁대 증거로 주고지 시와디지. 지금 고든나 하남지 남크는 네비가 다와도 지그랑신 진 대니를 통과를 샐라 어떻게니 초동거 다위 지왕 원바매프를 통소지래 다 그거 처음한 거라 샐라들 원정지래 야 남크야 다와도는 마르니라 드비 뜨뜨냐 그와 마인정 초동거 다와도는 지어 뜨뜨 증크로 용서 족바오 지래 다 남동거라 그네 다 담체까지 남카라 아니 오는 거 다와가 듣지라는 것은 조금 뒤지나서 그가 통고 거지. 어 어떻게 해서는 지나서 그가 다 그런 거지. 야 초치지나서 그가 지위가 다와. 어둠 거지나서 그가 지위가 다와다. 어둠도 혼데 지나서 그가 다와 다위 있을 거 아니면 뭐. 어둠 거 다위 지나서 그가 지와도 혼데 원벌 맞벌 지나서 그가 통지 통고 거지. 이나는 지나서 그가 남키가 다와도 혼데. 마름도 혼데 지나서 그가 점 점에. 그거 주는 거 좀 생각. 뒤 뜨거든 이나도 거야. 냐 끈에 어다한 이나도 거. 덤불은 이나도 거야. 많이가라. 초치 이나도 거. 동거 다한 혼데. 뒤 뜨거든 이나도 거. 진컬도 혼데. 누구지 말라. 용서 이나도 거. 끈이 오게지. 뜨가 회전 어동디 회 다이즈스 거 거발이 타령디 이니지 자취 무총이 한게 소스라 이완자 바다고 오지래. 다 공리 이나도 거. 조동 다와 그지 좀. 야, 대통령 지나서 차 중거지, 다위에서 그 순위라도 걸어. 지금 너는 영업 지나서 거다, 다와라, 근데 그 자취를 낳거나, 다와도 혼대 지나서 건 내지요, 거라. 첫째 동도 혼대 지나서 건 내지 말봐. 너무 스크니라서 그 자취, 뭐 총을 한 거 지나서 소소제 꾸노. 너무 스크니라 지나서 거다, 후회 되겠는데. 또 후회 되겠는데. 지금 헐들, 원키와게, 정스트 쇼피, 아랍지 발마등. 아득게 아양진 셔치 빠모든지 디나 드치 점이 안녕저생 드나 뜨거 뜨땅 잘와는 지와다바 암지 야 정스 쇼빠스구노 다 바마라스구노 왕마스구노 다 가끌람 방마스구노 방마리 야 찌가 가랍도 지인지나도 거 미토 바마 라탄 바등지 야 쿠어른 거
아양 찐게 나서 그 아양 나무

0: 마주치 비 리스트지 도라
1: 오피워요 히르크 상캄
0: 리피워요 젠조의 가르톤
1: 마주치 비 옌리지 제조
0: 조고 정조도
1: 마주치 비 가스지 다톤 렌즈

야, 형님이 나 청지 쪽서 제초 정말 대모이나. 조시 담비 혼조로 문득은 열크크 전에 다영 아초 정말 아초 담마가 노가 실게 시라 청청 때 전문 오스클라 롱친지 나 총시비르가 쓸 다통 렌스 능니 란든 좀 다 나이나 렌스 능은 돈슨 바 아침 노르 소인. 야,这不匆匆说,答应风骨松来你个,对那,这不匆匆从马个,风骨松鸡台了,应,啊,人生散啊,不怕了,啊,这位过你,啊,风骨散乱的,接着,是不是,咋这个盆松子花子一起,也给我起来了。 조보총총 청막의 희슬 따라 총옥가 농천지 나총시비가 쓰는 장쿠르 레리그 자다와 등자르바자 바성지그 쇠조그 처츠라는 하던 간마치니 처츠트그와라 다통세기오느리라 대나 조보총총치 디춘드 마누르 마치가 하르진등어초 나총시비가 쓸린 승그 디바가 쓸등 조기 등지르그 참바 중어 긍롱하시기다 당이 아른근 전통 원벌가 없으시 대나 대른급 자바 성인근아 총시비가 슬 다통린 쓴다그능아 아직은 하르신도 족보 총총소라 디바 가르치그 참바 당 르비 가르콩그 참바 중어 가니고 르시유라 대른급 르비 가르콩그 참바 중원다그능아 다 마정버르 닌나 아니지지니 영 도조총총 멍아즈 토머 릉그 다 포브총그 소브르식 밤 영나 포브총그 도조총총 멍아즈 아름진데 영 정릉그 소브르식 기와리 대등 접신데 도조총총 멍보식이 포브급 사라시 흐도능라 아레비고니 서고가 대비 대릉그 르베카르콩그 참바 총원다그능아 아직 영 포브총 소마 사르브르 먹이다 땅이 통고 좀벌 쇼강딱니 자득당 냠죽샤기세니 알랑시 총어시그 땅클리다당이 니타니 영 초로어그랑 총클 신해종 회카머그 자도 톱총그 근슈 톱수 얼간나 저거든 하자 되는 거 다 통식을마 단천시다당이 주보 총총처럼 니타그 희샤 통어시그 오토샤 시작근직제인 대한치니 영 대른 그 대바 가르치크 삼바 총대가능아 아직 담질라년조 가나가 주보 총총서 카탈다당이 대바가 리티브 회초리 담노가 아자당 아이크 롱물시비 담지지기등 대문 다른 도적 총총 바승 조마그샤노가 어고비야 에라세니 담지지기영 대른 그 대바 가르치크 삼바 총대가능아 고지시유 야, 대나 대른 게 티바가 아직까지 참바 청원되게 능니 영런 게 땀 하시게 대근 전통은 바암 영나 출라른 니지 아 다니치를 르그뇽 너그 하시게 회대그 천이 주보 총총처럼 그 회록군 용처를 신도 큰게 주보 총총치 하신데 린슨 다통 큰게 가브릉정 특급된 지적승 이르게 쓴든 나능하당 특급된 지적승 이르게 쓴든 특급 시끌름질다당이 아른게 스탐 하시게 타근 전통 원벌가 없으시

0: yin ge ge sha ba pe yi dan cha yin
1: de ye de wo ni gan cha yin
2: zhong bo chong chong to da da che to na chong xi bi ga zi lian zhen jiao qi ba ga xi jiao chan ba xi dong ma zo nian de da ma jian zhen bi zan zhe ru
3: yana chung zhubo cho che chi xi su ta ra ti ba ga xi ge chan ba chung wen de yin ji na zhubo chung chung cho ge tam har chi ge ta gen jen tong wo sa ge ta bo chung chung zhe la ya de na de rong za ba sung ning ge na chung xi bie ga chi ta song lin sin de ji da dang lin sin ta tong ge ge lim ni che rong ni ji xie ki wi tam ji de ga zhong xie ba dang tam hui de kwa dang kam chi ka kha su kwa ji ge xie li yang rong ge tam har chi ge ta gen jen tong wo ji se ke yang nan di shi wa jiang wa xie ken ge zhubo chung chung yu na har xin 린슨 타통 거스 글름라 페이퍼 갈스시 린슨 타통 큰거 카브랑정 드그든치 득승니르가 섬든 나랑아당 드그든치 득승니르가 섬든 뜨기노 도포 총총 청마그 일라서위리 송요라 레디나 데른 거 티바 가치가 참바 정문덕은가 토머 어초 청마그 톱초 총총 급샤노그 톱총 톰이 셰파세니 셰파 통즈가 같이 냠게치긴
4: 야, 다 지거 제나 때랑냐 마송 오니거 제나 마임 롭자송 저거 제나 갑자 깨와송 정 섬좀진냐 마칠 근좀진 고마다히 데르 펌좀 죽비냐 마데 야, 이 저저 공안한데 저 공안군데 마쳐 마끈난데 니르다 노이 참느레 고녀디 오너먼 제나랑 지테먼 바먼 그래세지 야, 이 저저 도모산데 도사 도모데 마터 마끈난데 치누 근저테사레 사토미테 제메체나 감지테 동아 돈 그래세지 야, 인커컨 맘 롭다 컨 맘 롭다는 마쳐 마카나 회히르 노인 좀 코렌트 맘 롭는 맨제나 나이 모 능게 거모인 세제.
1: 소소.
4: 야, 다체 파스르티니 당구 이리 또 방구 어테 바와이 셰파에 존지제 이리 탐체노이 테 좀츠 카멘르 르크츠. 셰샤든 제뇨 고인지나 아마라 마네 냠키니 아파라 잠바 냠드그이니. 나 어떻게 나마트 마즈코 시틴치 슈완 도르지 셰진 세제. 야 따똥다이 따까노와 중내궁 비가디르마 디르서님이 좀제 하니 텐딩아 하리타이 풍아즈웨 말이 마침 쪼카시니 회크 총총자 그리 맘 럽자 고자토나 공간이 담라롱 기체고 로브르랑 특차체고 럽컨트르진정다오 로마톤르숑다 공이 맘 럽자 암제르기 아청는 단나니가 에즈세지 야, 다 접저 사이티와 히르치츠는 가톤 타라이니와 로블랑 리피 가천다네 사싱 노미가에스레 망가 토이 타고 트리거기 산친 좀셔텔리 그군 잠부 돈스는 로브자 하나 정스셀리 로브트 코이 쳇츠테니 로브종 이나 펜스세나 코리 용이 얼차칩세 쟁고 용이 얼차 조랑 오존 좀스그노니 던다세지 야, 다 공시루 니만자 카스가 차리 챤츠크시르무 페레 고칭글이 고카우타 흔히 아부사카 자가 나고는 아철르니 차총무다 차즈기치리 상 아양 라무 렌디여티 겨긴 담빈 드르고디타 냐컨세이 컨라즈니 냐사 콤비 튼다디니 냐르 클럽토모 요카리리 진다 냐슬롭타 츠피츠나 마르모 루레 루탄다이 창이 아니 겨긴 트나 상제 메누 마치 샤시스 메누 짐슨 로르지 마너레타 냐몬 잠니 니라마시 세르제 야, 다 매머 리필업 탄더니 겨긴 꽈나 릴리치 간다면 그들 찰라르이 짐선 로딩 로디 타양세 정화지리 데리 가서 돈나 파베데리 신용지 나간 로디 치세나 야, 다 카라사 좀 뭐나 수아노라 카브르타 좀 뭐나 니가 노라 카사 카니 시치 쳇데이레 가서 좀이 디탕스가 안정기 송다 야, 다 찰럭글라 자덕 치디셔 저 찰럭 쪽파 차카 야르드 마시 자두 동조 이로 거슬 마드 냐무 치니 젠다 냐이 만드 송거 야, 다 파트 키비틀 아즈나노나 파크 서치 제미 탱빈즈기 와랑 쳇수 카에 자난도나 마이그 피르미 정통증기 송소 야, 다 자가즈기 정니 키파면 차가즈기 잠자 식부모용 자란조리 리류트는 도가미 러시 제비 두보면 송거 야, 다샤 무스르콘 이리다 지그돌이 사마톨르 이리 참트크테니 알리 올리 닐스톤제이나 얌튼 쵸파치 위티유에 송거 야, 따라와 끈거 고이 여중드니 라롱글라 자영언 예제정메 카츠 담다 기럽 탑치 정응사르근나 과든 세타메 바할름 겨르기 마르툭사야메빠 아위 카순제니 세톤 축겨 야, 따 거거 자위 꼬니 어득들 퍼바겨긴 담바건 또 지위템들 샵저 거모샤나 덴트르지와 로건 담바 카치 템위템들 저거 기름으로 저 어떤 바와 로이 마르면 바세위 땜들 나루샤게 고부칼라도와 로이 히시카양 쩨비 땜들 영세 접적 거 히서 쩨빠 건저 도성 다성 디위 땜들 땜저 나 조마지 능저 쩨빠 탐제 탐제 잘라 히위 땜들 자히 내가 펌숨 쩨빠고
5: 시바 송춥 셰프르 나츠 응그츠 셰진율
6: 동구어 멜렌 폐기 태자 초비 제프나 리저브 야등 냠들기 시브르 티크르등 시브르 희숑 셰프르 보클프셀
5: 시바 송춥 셰프르 창마여비 스시킹 알라니 치셰트
3: 야 나 좀 두버서 꿈이 되는 게 대박 아치가 잠바 중원다기는 알호도 중중 벌송 도르지가 셰노가 도청범이 셰바세니 셰바스가치 냠기 년날에 셰반데 천용지나 영어 사르트 가랑신 요님의 책그 셰반데서 년내용지나 두버 중중초 아 도청거른바 영나 호충그 고틈디 곰바 보조 디알랑나즈그리

0: 야, 티나 다 봄고 좀 줘. 특제니라 제니 노고 생각 아직이영. 아, 린친데니엔 그요 나가 침득등 도적 총총 소마 사르르 까먹이다 땅이 되는 거를 비 까르쿵가는가 제때 궁그 랑신도 뭐 총총즈 고드기는 데나 다스타인 저 못다 되는 게 티바 가르치크 삼바 총은데가 나왔시간데가 아직 그 티바 아르가 리티브 회초세 군 회초은데가는니 아자당 가이크 랑물세니 담지즈 저보 총총청마 냠질시야 담질라 년조가 나가 저보 총총청마가 나와 스톨라 년고 Yana chung shi chuk tsu. Che chi, a zhanag na, a jachya zhou chis ka chumni na ahi. Re chukpo chung chung chungma ga hi sil tara. A zhanag na nur ga shtipa li chumna re la. Nur me na, a zhanag me nu ga shen ga, nur cha a zhanag ni ga wana, njewa chenpo zi yo na re. Yina yung, nur dung ranag ni ji pan cin jin dewa jesig yinba rtuyo ba maril. Un jing yam chan ba shigla. Rukba nur ga cungga ranag dung ko cungga gaya gin rukura ni ji ko nilan dewa chenbu yo ba hini nam jin da pan cin arga na arga ruk dung rtyo na 就如果写进去了你是个啦哎呀跟呢如果这个哈经是这边年纪啊咱们来不见的啊咱们呢咋咋个弄个是干吧没个钱都不是哎呀跟个过龙松子哎呀跟个过亚拉这个亚拉这个是大的 A zhanagi yilash jowi mgchen dunzin barag songsig. Aygin ji zhanagla. Chochi mgchen duntun ji inam dundag malagba jishik shongson si jibaril. Zhanagi, dungung, dwa cungi nubja tunggu nuga shkawa, zahun norga gu. Nga cu dewan di chuncang mong chiwa gu, zhanag mepar shi tangi di cawa rikir khuyo gu. Da, kachu chuncang kachini mtsa gu, darung rih borju gu talara, hajang gu shtab dewu re. Da, cunggara zhanda mepar iri rikir khuna njigandag.
1: 继续送用库琼马温醋的阿占的祖国呢我去了罗瑞瑞这把菜就了克开就打我特特就说列卡蒙阿斯里国那个先个而一个可能我去列卡拉接应安就你们这个属于兄弟是打不得我的
0: Jibshen nuga, chima gongu di jitan shungi. Da, ngara manjung bar mebar shasire ya. Tazire hajang yil pamzinda detar shel. Ayakanga shtamta kumatha ar ngambashi tende. Ay, da, Ndukpan da chung ngoma hii dao kia. Dewa yun mungha ge nur chochung ge shkangil lan zemi ur gosuk chungma mebar tang tang ta. Ta ngoma sim pamche te ya. Da sier shura jantam ni yanchu manchu shek yuk. Janaki. Ule zira ta ngoma 파미 뜨글리 지용무가 초튼의 고식이라 돈이 잔흙을까 정마 미버시나 죽비 초아 시간을 용지리야 지실 에근지 흐드 응을 아이그남다 외출 긍잉 문득세니 아랑기 씨 제나송 다른 시르 파파소 쉐크욕 나다 아랑그 세수고 초닌 치노금 직트거라 족바그 마음이 좋아 시간의 용지를 노리 샘틀 첨부욕 더지리 쉐크 아다나기 코치 죽을 코나 마스터 젠나 환주르 접터 끊임마히 타나 리크 잠제 제차잉 젠리 초알리 랑게 메코모 더터 롱아 롱이 지선랑나 지터 상마 가영아 홍이 체제릴 지실 아야긴지인 고 차다 이신 아카카 노란 잠바친 당오마 주바 첨부인데 더 세셔라 그게 하라 중점성의 흑지화석 당당이 살아용의 영 하정 심판비군이 더터실 주바 남지 그초 밤이 내지용 노그 어자소위 르히 차성히흥 단훈 주바 닦기 나초 노체 리스팅가 크슬릉이 우단그지와레 나초 노르그요나 아자그제 차잉 차청요너레 지실 아단키 스탐트고 마트 르고시 노르제 과든라 등 시무시거 잡디 노르그 남느 흐체르 오바당 르기슨 드바 르그드 nga janq laing kwatin chembu re ndoli ndathir shez non galga chular ngini kwatin chi kete chume na dogba chur ndo o dang ndo sho ndamr dang chorwa su gngyang mil ti me na weba chola zamba shembu dang singar bu thil nam bu joma mark su gng sim sim je sama chig jang mil 我把孟七比错却拉丁有那个先个却没那十个里年为我把他们酸汤米了我站那个厕所正确技能外人比却没那我拉接应米了诺那个了我把关进去其实哎呀跟起是当地过马特是吗 오브란금디 나초 논그 과튼 희유바신 외바남지증 나초 과튼디 스도나 제마름 함쇼라 아단크스카치 셈글 첨부 테디 아단글란데 트르실 아단글가 촌느 가야르카슬라 아르근카 조위 조베 산이 등 아남실라 하증참 최저 조유 잠지증 사자소 니그바 멍부 응고타바 오진 정마 멍부 최저 푸니 찰롱숑아 임비 촐라 올라 과튼치 흐드 촐런 조바 츠르 과튼치 코치 최저 과튼나 젤칼라롱 코치 촌일라 리크르시 등 시칼라롱 아단글가 촐릉 오마 과튼치 시실

이런가 팀투 야크브 덴적 아윤 한컹거 중이의 레자이 이치 니르드니 단돈 아리 이런가 환줄라는 흑자바등 디 아마그뚜노 동덕 랑호흑가 반지 토메바 총요 이런기 아리 환줄 잡콩거 그거도 마람 뿌르시비 샤줄 강롱라 모르글샤 젠서 닌더 아리 선전 탈롱부이 지송데비 년주르 도 좀이베니 링근저비 셰틀라데니 아리 이런라 마그뚜글줄베비 점지 촘브르시요 아리 년주르지 니틀베니 탈롱부이 링근 르근접시오 지정물 원정 멍거 아마그 특인지게 될비 원스제 능슬 저영 통제만 되게 세르

다디오비 진니르질린 찔리 땅 아근틴 볼리비아 페르지 야콥지 델리 조니르데 크코 호엔르기지 찔리 제사 신디아거 부정 정비 촌데 디바 등제데 냠제 세적라 망터군 사콩 냠리라 흔하니 안낭극 데르키 톤리 젠틀 살플 등 르그슬 베리 응을통 지라 근데 등니 고라시비 안낭극 데르카 코출 마청 초이지 사클 디고니 냠데 젠트르 동제리 냠들 사이드그능 난지탄둔 테르리네 환주르 바르버르 근데 동아당 리식 사르툴 머흐 마르사 소쫑 세속 야르툰 라 근데 동아지지 토프 개친식인 야콥 제이 냠리 제남빙이니 안앙그 테르카 젠틀응응 사르플 샤지르 근데 땅니 사시 심지기 땅 테르리 다듬 제비세지 첼린 좀무 소쫑 소 차브콩라므니 냠뉴 베리라 흔혼바당 르그틀 땅 남릭 냠리 람술 소이십시데 Zhongkir dekhig nyamta chanrik shimjig tang leja sarto la shigir gandak tonggiri. Chili huanjir tang terli puchang tani ar masi yi sajig la mangtag gojib shigir. Nyamzhi sajig da na Jakubzhi yi yinrang nyamli shibi gomba tangpo tenyin shang. De gola shivi kochu machanga denjig tang tanlang lan jiwa yo. Nekong cijir tang matabrik ni njognir ngang pejin zhuwi terib si maung pi lu chi nang Kola shuwi nanggag tertunji ginku ngonghag shi na adab zhani chigwar parjiri. Terli kondun songa tang cheli manna ngasul baji sakil nangkil ta korishul shi ni saki ji terli tenjur peji la kanda tangni. Sakil de aluh tal chogba tang jental ngang korishu taba jansul nipa damba ji ji nanggag tertun kondun shankin shik danjir war rergag shi usir. Nyankanamba tangdi yechi sanjir lenchun shi charisung. Lensendi, Zomzhig ba nyangsham cereng deng Zomzhig gankir wa Sonam cereng deng huapdana jia cumukjil Darkil wa durji cereng Chichib Darkil wa Gangzhig cereng deng Sonam rinqing yin Rinzin zhumi jia zhigan yalim tibshani Tadimushi

0: 마샤리 오코 버나 오군들 왜는 치가 죽었나 거르신의 즈라팡드 알레옹레노 동타제지르단 동타제가 왜는 오군들 지금 서르용 샤군들 지금은 샤나 아니 저 서르 샤체 군들 다 군나 알레옹레노 동타제지르 전에 죽고 만원에 가와지 무그딱정 쳔즐라나 도프레샤파 푸 강레트즈나 안 동타치는지 마샤레지 온디 타즈글라트 나즈과 아주 어저빠 버미사실레지 지그 전시 허줘라 공통된 비로미가 다미 고는거 아르 오레실레정지 아즈신 사치 환브르 남카등지 무슬 흐뜨가 데미 가든까이 알로흥 초치 안양자 꼬물진 제와다 어지 야 담이 가능기 아주 어렸을 적 수구노 담이 가능 수구노 다 샤자 춤춤 혼디가 흑시황 혼디 나서 그 흑시황 담아게 되거든 되게 이제 그가 내가 가능스 버고노 그 가능스 혼디가 다 와르르 인정 이제 그 지크샤라 그지 야 아저씨는 사실자 환불 남카당 수구노 아저씨 사실자 환불 수구노 혼디 숨 사실자 내가 고지냐고 안 바꾸냐 지금은 이제 그 잠지가고 아니면 이제 그 카톡을 아까 그 설치하는 건데고 야, 다 그거 가지지던 이제 그 하시는 건데 설치 그런 거 지금 이제 그 원단 바라봐지 또 건물에 뜨잖아 남카등지 다 사충 전대지 무슨 흑뜨가 대미 가등가이 수고노 다 무슨 흑뜨가 수고노 죽수 그런 거 하던 죽이 이제 그 흑 죽음지가 아, 대미든 까리다. 그다음에 무슨 구근이 와서 건데, 샵자 총칭가, 네 카클라, 그젠 무슨 그젠 무리. 어떤 까리지, 그럼 또 호텔 나올까, 샵자 총칭가, 그젠 무거지 나올까, 그젠 무다, 그젠 무. 내가 나올까, 그다음 까리. 니가, 지금 그거는 알렁 좋지, 그냥 자, 고물인 좀 봐야지. 다, 얼리어, 초탐체 보고 그냥 싸도 혼이, 짐벌샤 봐야지. 짐벌샤 봐도, 그래, 그잖아. 다, 난카등지 샤자 총천리에 들은거지 야 영나 요음 증등 모험비가 남지르지 아니엔지 뭐 알레영을 랭키 어디 그렇게 했는지 지르크는 좀 바디비 파슝슬 어떤식 근지에 영 날수 있는지 좋았다고 니나 이것도 응위 증등 모험비가 남지르등 지와응군이 아니엔 성자비가 알레영
1: Lambert Kyo, this is a Dikir Kandes. Ta Taptanba, Dikir Kansukuno, Ta Dikir Zitika, or Disukuno, Nikanizanakuga, Lanjura, Ta Kershapa, Lanjur Danazuka Tamsha Shanka, Tekun. Yatanazuka Dikir Kandes. Yan Jurukun Jambadi, Pashun Selskuno, Jurkusukuno, Alayankinazuka Kusuganan Kunjurkudin.
0: Tinga, Leon, Tinga, Jambali, Langu, or Tanga, Tia, Hachim, and Jurkut, Ganyasham, Japin, Arangan, Jambali, Nazgo, Dino, Nixel Shunga, Kutungun, Hundi, Stena, or Tigin, Nazgo, Chu Tatak, Yim Hundi, Dela, Gajin Gundi, Jimba Putti, Sire, Tanayam, Adikir Kandes, Jinspunda, Jimbrisha Papu, Tekun.
1: Jota, Omaga tuti tanjepo, serinjinazu koshe guati. Tamuz kanya? Shava jopa, verti se shilazi. Ti gutunchi horjun sali se joa. Trejun tavan jirshalati. Oda tachin mirin jirazi. Sandan shikpa, humayun. Chonghun chamba, anamla o shivati. Gutun? Trejunti, along Tavre Javi, Arajan Jambuya, Tashang Tippi, Arajan Jersang, Jerus Gunuka, 여성 아다비 오즈르 흐스비라는 진짜요 미른 줄 와지 잔든 제식 빵 동아 제프레셰피 천차디라 동아다 그런 줄 와티 대요 스식 유란 줄나 아랑 윤이 일레 젠 타랑 우르 챔피언 롬보랑 그 왜물 땅 때니 윤어 롬보 롬바 남라 줄 시 Chilchi, Rina Europe, Shatun, Juru Shivati, Gung Uka, Tu, Jen, Serishapata, Oji. And it's coming out of Nantum Jimus. Treasure along La Tavari Jivy, Rajan Jamboya, Tashim, Tipping of Gorjag in Jurazi. Ya, Dari Ozra, Serinja of Gorazim Gentia, Mirin Jurazi. Ya, Zandanji, Shuka. Don't you perceive it, Chancha, little whatever in your own jersey. What thing at this? Says the guy knows Jurgitina? Tarangin of Kuga and the Yunin Dili, Yunin, Jen Turmuz, Chamson Lugun, Dombo, Ranga, Wemetan Yosko, Katatunuga, and in Dikagata? Jurat is much. Anamla owes Gunukangan of Kankaga, dear Namla Jurat is much. Jurat Gunuga Shatska, Dikagat Kungsumbo. Jan Tar Japonian Kokorsha Kunununina Shava Jopa Virtus Shilters, the Shavan Kundin, Jurass Kunka Shavi Shatskri. Tig Tanji Horjula, one Kiwaga. Larsila Sami Tanji Kilumtum Nishila Zia Sinsha Lorishalis. Yusuva Gama Tung Tung Zimae Ksum Ayue, Ayu Dotan Chiwanum, Shivata Am Sukuna Larsila Sami Tanji. Та лухур шапин язу кохтан чила а тонин язу кохсам ухтуан чи язу кохтам ла жерви жерва жерви цхин духун жига кё май юнку шапин язу ко келим тамче по та амур шапазне номур шапасу кун кэн язу кота ашара лин язу котан тумо амур шапи тонти я нешра гзи хсин ша номур шапазне та нимур шапин язу ко гзичил сукун нешра зичил сукун нима гин язу ко ок Zahun Hundiga Ksensha Ukpa, the Hundi not go longer share party. Kuran not go membership, you don't. You saw Gama Tong Tung Zimae Mixer US Gunuka? Ta yil Yasu Gama Zikon not go used to go share pieces. Ta do Garo and Shiki not go Gama, Hamu Amata Velan not go Jerry, Hamu Amati not go Dichaga Ksemu Yuletam. Dopatan de Chu Tanche Punos called Lorsha Pazi, Yinjans Kunik Morsha Pitoti. The Gat Kunjans Koshawa, Longer Shellas Gunug, Tindi Kagata, Tskunka Musk, Namba, Ksungatani, Xershel Jansko Jopa. Ta Xandi Xawa, the Jopa Virtus Shellzi, Otter Jones. Yana Joy Tamji Alambi Consumptum. Nirchen died to Bukhershalis. Ozomen Yaman at the Termai Zato Tantula TV and Yum Tachanzi. Shivata was Joy Tangiz. Alembi consum tangzi. Yata Tumurgin was Gostam's good hunde. Ta Alantur la Kiri Guni. Ta and the Razuin was Gostam the Hundigo. Alantur la Makiva. Tatakin of Qua, Kony Samba Hundi, Bipper Shepazin, the Sir Shepard, don't you? Ya, dear, Nirantin die, Jordan Bukher Shepazin, Nirantin das, Gunyan of Gondamu, Pangunu Gunyan of Gonda, Dinan of Nirantin das in the ship. Dagamon, Nirantin das Gunuka, and you did. What tigger? Come Bukher Shepard, sir? Jordan Bukher Shepard. Zopa my opinion of Qua, Nyaman, a Dunlichin of Quandi. Nashun Hundi, dig a Taman digger. The Totum Tavi, Jew Tanche Puga, young, and young internals come to Krisha Pazi. Uncle Persia Pasu Gunuga, Shaw Werner, be Tkum de Tkin digger. A gent come Tanche Puyon to Kosersia Kun. Dita was it. Sashilche Jenna Dumba. Are you Jolpa, Tai Sashin? Are you two Tamir Guapati? Gungsul arigijul tamisil. Arigijin nashjila chaypi arigijopi tig tamir kolpati gung tig jinn xsar shay paashigijin diiz. Ta gung 아르 조파 토미 사실지 야 티가 슈나 아르 조파 와르미 사실지 드니나스코 아르 조파 타미 사실지 타코노스코 타마노 코코노시 아르 히츠라 차피 아르 조피냐 츠크츠다 츠크콘 타타케 타마노 시가 됐다메 다 츠가 장 탐체 보여 그거 흐서리셰 꾸노고 니와티마 꾸노시 디 고통치 허질 자는 메시 좋아 청진진의 아랍들을 쳐서 청진진의 불러 담비 죽고 어느 것도 봐 어이와요 미토가서 진탁이 홍지와 돼 고든 아예지 디스 청진디 차트 농원비 아랍들이 쳐당지 다 아예지도 고대 청진 쓰고는 차트는 그만지 디 쓰고는가 담아도시 그 특히 야 청진의 디 Chachin Ongbi, Arab Tachtori Chu, Chu Tengzi, Japaari. Ya, Vajjian, Chimji, Chigpil Danba Diidi, Chimta Dikkar Zongwi, Amashi, Chu Chu Gershal Baadangzi. Da, Chimji Chigpil Danba Asukunu, Chimga, Adag Zongwi Yonuga, Amashi Agin Mazuka Mangyezi, Chuzi Dikang Mazuka Chu Chu, Di Mungu, Deku kershal paadam nzi. Aluqa tukpa chukchukta yuwi khulti yang jivu ndochukta dhanba namla ndopi dhanba shayni sem arangang mabar jombar shaypi shir meetuk zhichinati doliya mukhungi nozi. Ta kunga meetuk zhichinataka khung sukunu ka meetuk zhichin sukunu ka ndolaga maa nila kuulri. O ndolaga nila kwa mukhung ᱛᱟᱢ ᱦᱩᱱᱡᱤ ᱪᱩᱭ ᱱᱚᱣᱟ ᱛᱤᱥᱞᱮ ᱟᱨᱜᱤᱱᱟ ᱠᱚ ᱡᱚᱯᱟ ᱱᱤ ᱛᱟᱢᱤ ᱥᱟᱪᱤᱛᱤ ᱛᱟᱢᱟᱱᱟ ᱠᱚᱞᱮ ᱭᱟ ᱥᱤ ᱛᱟᱣ ᱟᱨᱜᱤ ᱡᱚᱯᱤᱭᱟ ᱡᱟ ᱢᱤᱛᱚ ᱡᱤᱪᱱᱮ ᱥᱤ ᱪᱷᱤᱠᱤᱱ ᱛᱟᱢᱨ ᱠᱚᱯᱟᱛᱤ ᱠᱩᱝᱜᱟ ᱪᱷᱤᱠᱤᱱ ᱯᱟᱛᱤᱠ ᱥᱟᱨ ᱥᱟᱯᱟᱛᱟ ᱚᱡᱤᱞᱟ ᱛᱟ ᱢᱤᱛᱚ ᱡᱤᱪᱱᱮ ᱥᱩᱜᱩᱱᱚ ᱱᱫᱤ ᱫᱚᱱᱟ ᱫᱚᱞᱤᱭᱟ ᱢᱩᱠᱷᱩᱱ ᱫᱩᱠᱷᱩᱱ ᱡᱤᱜᱟ ᱭᱟ ᱪᱷᱤᱠᱤᱱ ᱟᱡᱮᱱ ᱛᱟᱢᱪᱮ ᱯᱩᱜᱤᱭᱚ ᱱᱫᱤᱞᱟ Kuka sar shay kunu. Dihita gizga, tami sa shilazi. Ya, tana chika jor jirizna. Chimzin chim raftur chi, chimji sik pala dambi tsukho. Aluk batuk ba, yuwa mituk zichin tak khun. Khun zile. Ta kunga, ayar jitina, chimzin chikhi chachin bukhun dihita gizga. Diga, arab doktorwi chin dihita, chimu zirezi. Amitok zhichin tukki nina zhukwa khungtang nina zhukwa nagezi. Yaa, tigi nina zhukwa khsori shepa, deku wumbu. Tito chimche zhigpil dhanji tsukhusukun lukhundi ya, chimche zhigpil lukhundi ya, maafsha ku wumbu. A maafsha lukhundi ga, chimzin lukhundi chi erginayin, kuga arunga nina zhukwa lila gawachele, kari kunu, di lukhundi ya, amitok zhichin ki nina zhukwa khungtang nagezi. Ya, aluk ke terpa ayuh ayam sekunde, aluk cuci tu ayuh ini jadu ke hundi ya, dah cincin terpelai jana, metok cincin ke hundi, dah dolly ini jadu ke mohon tang catung ke si, dah senti ini jadu ke ayuh siapa, dia ku, maka tu ini jadu ke dino na, tetang niwa, kuku ini jadu ke aluk, dah metok cincin ni dolly ke hundi. Di kerja tu kundi, tham cepat ni ada kundi, dah kamu ini ada kau ini.
2: Lepas ni, zoom juga standing cutting, zoom dengan kerba, cerang jahhi, stakelwa standing cut, jecho stakelwa, agan cerang tang sunu merencin ni jen, ternambah cor jahhi dilakshe.

야드그남바 다르타 데링그 토린 지르클리 친그 참바가 니와 응금천 존이 심다가 참반 디나식 주일 뜨겁지르나 따다르크빈지나 데링 어제번에 흐제티트그 르그와가 책직 거위 친고니 울이브즈응다리 달로브다 소소 강즈감 총노시진나 양토 국사르바즈긴 고르츠음고니 드무스르트그 토쿠 국사르완 덩고 조미그 잡지그란 차르즈 다군그 촌더니 아다 갑다즈기 줄레츠즈르브주그 차르즈그고니 ata girgin kamang zam re tgishin yong re tayang kharsang terang de thop kup sarwa zung go sum go sk girgin aban chun che chin ra yang yar maran jo go nu go lam na yu na yang na kirg thop kup sarwa ndin go sum yi drab ji ge ku nu thop chang thop ndi thop ti nang na ta ge chma ji khom ge me nu go war kap tmo

0: 제
1: 짠덩에 제
0: 짜나로 줘
1: 짜나로 줘
0: 냐그거 냐
1: 냐그거 냐
0: 냐샴쳐 냐
1: 냐샴쳐 냐
0: 냐덩에 냐
1: 냐덩에 냐
0: 냐나로 뇨
1: 냐나로 뇨
0: 따그그뜨
1: 따그그뜨
0: 따샴쳐뜨
1: 따샴쳐뜨
0: 딴정에띠
1: 딴정에띠
0: 따나로또
1: 따나로또
0: 타그그터
1: 타그그터
0: 타샴츠터
1: 타샴츠터
0: 탄정의태
1: 탄정의태
0: 타나로토
1: 타나로토
0: 타그그터
1: 大哥哥的大想着的大真的的大拿路多大拿路多那个个呢那个个呢
0: 那想着呢那真呢那真呢那哪路呢那哪路呢呀大家请得到这个通着家哥哥这
1: 家乡之家家那路就娘哥哥娘娘想吃娘娘等你娘那路牛 哥哥特大想着特大人的特大拿入多他哥哥特他想着特他人的特 나루토 따그그뜨 따샴쯔뜨 딴정에띠 따나루토 나그그느 나샴쯔느 난정에니 나나루노
0: 리 도누상가 소중나바 다청미 공이 녀슴가 토가스디라 소츤 지기니비 처츤 크흐삼바 체주일 너영 너나니 텅시간 돈 바그그퍼 巴想吃破巴能被巴拿路破巴哥哥破巴想吃破巴能被巴拿路破哇哥哥哇巴想吃我 완전의 외 와나로 워 마 거거 뭐 마 샴치 뭐 마 정아 메 마 나로 뭐 자 거거 쯔 자 샴치 쯔 자 정아 쯔 자 나로 쯔 차个个车，차想车车，차人个车，차哪路错？大同参德个谁车呀？大且去弄数据说，八个个八，八个个八，八想车不？
1: 八张个背，八张个背，八哪路坡，八哪路坡，
0: 八个个坡，八个个坡，八想吃坡，八想吃坡，八张个背，八张个背。
1: 帕纳鲁坡，帕纳鲁坡，瓦格格沃，瓦格格沃，瓦想吃沃，瓦想吃沃，瓦正个喂，瓦正个喂，瓦纳鲁沃，瓦纳鲁沃。
0: 马哥哥么？马想吃么？马想吃么？马正个么？马正个么？马哪路么？马哪路么？咋个个字？咋个个字？ 咋想吃吃？咋想吃吃？咋整个在？咋整个在？咋哪路走？咋哪路走？擦个个车？擦个个车？擦想吃吃？
1: 擦想吃吃，擦整个菜，擦整个菜，擦哪路错，擦哪路错。大龙同西个说呗，
0: 八个个八，八个个八，八想吃八，八想吃八，八整个八。
1: 반정의배반정의배반나루포반나루포파格个破파格个破파想吃破파想吃破파정의배파정의배파나루포
0: 哪路破？哇哥哥哇！哇哥哥哇！哇想吃哇！哇想吃哇！哇正个喂！哇正个喂！哇哪路喔？哇哪路喔？马哥哥么？
1: 马哥哥么？马想吃么？马
0: 正个么？马正个么？马哪路么？马
1: 哪路么？
0: 咋个个字？
1: 咋个个字？
0: 咋想吃字？
1: 想这字
0: 站着我这
1: 站着我这
0: 站哪路坐
1: 站哪路坐
0: 擦个个车
1: 擦个个车
0: 擦想去车
1: 擦想去车
0: 擦着我车
1: 擦着我车
0: 擦哪路坐
1: 擦哪路坐
0: 야다키치후담놓으따라지금톤자
1: 个个不八想这不八人也不八哪路不八个个不八想这不八人也不파나루포와그그워와샴쩨워완정에위와나루보마그그머마샴쩨머만정의미마나루모자그그즈자샴쩨즈잔정의지자나루조차그그츠차샴쩨츠찬정의채차나루초
0: 리또누성거소중남바다청미흥이녀섬그토과띠라소친디처친크급자와모우처주일너난더니탕치간돈자그근즈자샴춘즈자정은제자나룬조와그그워와샴추워완정은회와나루워샤그그샤샤샴추샤샤정은샤샤나루쇼사그그스사샴추스산정어세사나루소아그그어아샴추어안정어에아나루오야그그여야샴쩨여야정어예야나루요다통참더럭세특유이다케촌돈수치소비야자그근즈
1: 자그근즈
0: 자샴춘즈
1: 자

0: ランジャンレ。ランジャンレ。ラナロロ。ランナロロ。レロ。レロ。ダシャンチュト。ダシャンチュト。ワ。ワ。トワ。トワ。
1: 야그그여야그그여간정게간정게여게여게다롱통치가소여라그그르라그그르마나로모마나로모르모
0: 르모
1: 라그그르
0: 라그그르
1: 와나로우
0: 와나로우
1: 르우
0: 르우
1: 라샴츠르
0: 라샴츠르
1: 가샴츠크
0: 가샴츠크
1: 르크
0: 르크
1: 나샴춘느나샴춘느마마느마느마라나로로라나로로마마로마로마란정어리란정어리와와 아레와
0: 아레와
1: 가샴추크
0: 가샴추크
1: 하샴추크
0: 하샴추크
1: 고흐
0: 고흐
1: 라나로로
0: 라나로로
1: 타나로토
0: 타나로토
1: 로토
0: 로토
1: 란정레
0: 란정레
1: 라나로로
0: 라나로로
1: 레로
0: 레로
1: 다샴츠트
0: 다샴츠트
1: 와
0: 와
1: 더와
0: 더와
1: 야그그여야그그여간정게간정게여게여게다치신들따라씩톤자라그그르마나로모르모
0: 라그그르 와나로우 르우 라샴츠르 가샴츠크 르크 나샴츠느 마 느마 라나루루마로마라정에리와레와가샴츠크하샴츠크그크라나루루 타나루토 로토 란정엘리 라나루루 리루 타샴츠트 와 더와 야그그여 간정에게 예게
1: 레 도노 상가
2: 소조나 봐 다 청미 공이 녀지가 토가 띠라 그치 올고지 진우다 쳐야 소츤데 의지 쳇은 그 은이에라 쳇주일 흥은아 쳇은 그 동우마우니 탕시간 돈 차 샴치 쳐 와 나루 워 쳐 워 냐 그거 냐 마 냐 마 자 카 샴추 크 자 크 아 나루 오 마 오 마 나 나루 오 차 오 차 와 샴추 워 마 나루 모 워 모 파 나루 포 마 나루 모 포 모 냐 나루 뇨 와 뇨 와 타 나루 토 와 토 와 나 정 네 자 나루 조 네 조 아 나루 오 사 나루 소 오 소 다통 참 더럭세 쳐야 다소 죽을 까치가 소 차 샴 쳐 쳐
0: 차 샴 쳐 쳐
2: 와 나루 워
0: 와 나루 워
2: 쳐 워
0: 쳐 워
2: 냐 그거 냐
0: 냐 그거 냐
2: 마
0: 마
2: 냐 마
0: 냐 마
2: 자
0: 자
2: 카 샴 쳐 크
0: 카 샴 쳐 크
2: 자 크
0: 자 크
2: 아 나루 오
0: 아 나루 오
2: 마
0: 마
2: 오 마
0: 오 마
2: 나 나루 오
0: 나 나루 오
2: 차
0: 차
2: 오 차
0: 오 차
2: 와 샴 쳐 워
0: 와 샴 쳐 워
2: 마 나루 모
0: 마 나루 모
2: 워 모
0: 워 모
2: 파 나루 포
0: 파 나루 포
2: 마 나루 모
0: 마 나루 모
2: 포 모
0: 포 모
2: 냐 나루 뇨
0: 냐 나루 뇨
2: 와
0: 와
2: 뇨 와
0: 뇨와
2: 타 나루 토
0: 타 나루 토
2: 와
0: 와
2: 토 와
0: 토 와
2: 난 정 네
0: 난 정 네
2: 자 나루 조
0: 자 나루 조
2: 네 조
0: 네 조
2: 아 나루 오
0: 아 나루 오
2: 사 나루 소
0: 사 나루 소
2: 오 소
0: 오 소
2: 다롱 텅시가 소위 차 샴 쳐 쳐
0: 차 샴 쳐 쳐
2: 와 나루 오
0: 와 나루 오
2: 쳐 오
0: 车物，
2: 娘哥哥娘，
0: 娘哥哥娘，
2: 妈，
0: 妈，
2: 娘妈，
0: 娘妈，
2: 家，
0: 家，
2: ka sham che ke
0: ka sham che ke
2: ja ke
0: ja ke
2: a na ro o
0: a na ro o
2: ma
0: ma
2: o ma
0: o ma
2: nga na ro ngo
0: nga na ro ngo
2: cha
0: cha
2: ngo cha
0: ngo cha
2: wa xiam che we
0: wa xiam che we
2: ma na ro mo
0: ma na ro mo
2: we mo
0: we mo
2: pa na ro po
0: pa na ro po
2: ma na ro mo
0: ma na ro mo
2: po mo
0: po mo
2: nya na ro nyo
0: nya na ro nyo
2: wa
0: wa
2: nyo wa
0: nyo wa
2: ta na ro to
0: ta na ro to
2: wa
0: wa
2: to wa
0: to wa
2: na zheng e ne
0: na zheng e ne
2: za na ro zo
0: za na ro zo
2: ne zo
0: ne zo
2: a na ro o
0: a na ro o
2: sa na ro so
0: sa na ro so
2: o so
0: o so
1: ta chi sin da ta ra si thon da
0: cha sham che che wa na ro wo che wo nya ge ge nye ma nye ma cha ka sham che ke ja ke a na ro wo ma o ma nga na ro ngo cha ngo cha wa sham che we ma na ro mo we mo pa na ro po ma na ro mo po mo nya na ro nyo wa nyo wa ta na ro to wa to wa na zhang e ne za na ro zo ne zo a na ro o sa na ro so o so
1: ri ta rung tang chi ga thon ja
0: cha sham che che wa na ro wo che wo nya ge ge nye ma nye ma cha ka sham che ke ja ke a na ro o ma o ma nga na ro ngo cha ngo cha wa sham che we ma na ro mo we mo pa na ro po ma na ro mo po mo nya na ro nyo wa nyo wa ta na ro to wa to wa na zhang e ne 做。

0: 자시 메토코자 비와 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심치 포냐
0: 와 능칭게 포냐
2: 디초나 녀흐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워 톱지 인게르클린츠나 챤통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워 헬케르 메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랑흐 단숨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i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la nirsim war, sarangir nyamjuk chashtung shajayin.
0: Zornin washkil gomchin.
5: Tsomun woshkila longchun.
0: Sarangir nyamzhu.
2: Dicula nirsim ni dicula nirsim de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intz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yangzhu nyanchun keng woshkila longchun ki nyan shiwi lintzin huanda deng carsung kilchi nyambar guazhenqi.
5: 나는 베이징에 디스러웠던 인.

0: 땡규르 냠자 레젠 슈디 튜즈이
1: 싱글링게 공감사 샴라 송교 냠자 리센 슈규이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중공 중앙 접시 주기 더 개비 춘주게 니 총도 송네 편총 시즈 총계를 교총 송키 담드 추르키 너치 니세 정교를 태어나 심주 구지 접시 중공 중앙 키 지켜 부주 시진핑 키 주스교 나시 총도 고 수거 중공 중앙 키 지켜 부주시 개급교 주시 중앙 멍구 키 주시 시진핑 키 창미 열랑네 편총 시즈 총계를 교총 송키 담드 추르키 너스 폰에 기람 도출 겐남라 낙담네 양의 수규 최고등부시 송두터 타팅 네블레 쇼스트비에 담드 추리 왕키 편총 시드 총계를 기총소 기총 가코라 민시메타 조제비 네츠 첩진 태유 뉴스 튠지 당 중앙키 최초 통치 나와타 지키 후주 시진핑키 체마 조든 계지나네 닌시 조교타 최초 탕수 속에 레튠티 랑자카세 튠유 지켜부주지진핑키응억주탈중공중앙첩시주기교내오유기스시교관키송르디차기구이도피미뉴스포괴망소타니세조교민날첨진나오타사내사도토니세조교타최조탁주레틀라조피나오시중공중앙첩시주기오유기스시교관키송르选拔张国庆사내사도토조피타탁주나와피부시 당 중앙키
2: 豆腐店别顾起我他给自己看起列天从中给组织我票上更重他驱逐土丹不所只有底层他没事就给本地中国安能所起来就给都不受起拥有了才去比我他青春骂他长期女的本地该给天骂他才去比心铁道土明萨的角儿你你虽然给不列天在长期苦这么点别啊比心不他
1: 蒙族规矩他进驻唐族所给来团可用来必行于祭奠不是从头他听去六字体三条头张亏都听不他朝中央杀的言行能系军多起我马赛唐国土敲中他敲求四系六字为民经验节安心忙不越别你虽说叫了赶紧还将请不成于
2: 就个巧克力民望狂度过了他厕所遭为自了种有他用切脱多他区别女电器切得他车里他听信偏绿机会切得了地面六天卡电定啊六百多个不他车里他听别过年车局确实随年结合其能起其他基本面的女性有贵车局机会 第三忙部年至春末来匈奴教我他都是不接连他恩赐你的同学了匈奴教吧各期修他他国人为其电促人心了透过清不接线年记得不女电器小天女子温过年不起归三年三套给民儿脱单起书记录单年若各期举证时部低价给送起归女子破坏盲错规制我参几年
1: 七块困色盘，快给不上去，进驻唐局的列团，十三个也不住过，你不来，六十八被收归了，在这儿让给了七八摊，给进入给面来几块，是两点钱元。从头到，你给外面经验，小用的，直接提到七八摊，初步扫掉敲钟摊，轻松一，天空大街就叫了他们进去吧。桂南区都是接连他，温水你的同学七十多节些年。
2: 六七七六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 南塔提醒，南国塔，南是永东，开始建筑出三套的东区了。听木头估计东区是点不是？从头头偏给他底下了，就给敲了个幺八七八塔。头都给什么西塔，马铁什么地给什么西，他讲几把？头塔南不滚土，落地旁边啊，面对面却不是给建筑公司七十多往这几年，底下电力个流程卡电顶啊，也不足够，是你都难约。
3: 从头到头，全程先打了，什么就接不是。
4: 你个内务人别别，您出中国中央。

0: 더블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페 리첸 슈구히 텐디 리첸키 낭튜엔 소니 中国人有钱他从前可以开去千不腻